이탈리아어 디베르티레. 이 말에는 즐겁게 하다, 기쁘게 하다, 기분을 전환시키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유래를 둔 디베르티멘토는 밝고 즐거운 성격을 띤 음악 장르죠. 주로 사교 모임에서 연주됐기 때문에 소규모 앙상블을 위해 작곡됐습니다. 세레나데, 카사치온, 노투르노, 나흐트무직, 그리고 식탁음악을 뜻하는 타펠무직까지 모두 다 디베르티멘토처럼 밝고 가벼운 성격의 음악이죠.

작곡가들에게 디베르티멘토는 어떤 작품이었을까요? 아마도 긴장에 시달리다가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한 방법, 음악으로 하는 쉼 같은 건 아니었을까요? 그 가운데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는 작곡가 특유의 밝고 단순한 매력이 넘칩니다. 생기 넘치는 에너지, 서정적인 느린 악장, 또 하이든을 연상시키는 유머까지 담겨있죠. 한 평론가는 모차르트의 이 음악을 가리켜서 이와 같은 걸작을 분석하는 일은 오히려 불필요할 정도다라고 말했는데요. 자,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 세 번째 날은 바로 이 곡,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로 문을 열겠습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7월 29일 수요일 아침의 첫 곡은 모차르트의 디벨티멘토 디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헤베트 블롬슈테트가 지휘하는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 세 번째 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고전주의 두 거인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곡으로 함께한 모차르트는 짧은 생애 동안 디벨티멘토를 수십 곡이나 남겼죠. 격식에 얽매이지 않은 만큼 모차르트의 천진난만하고 자유분방한 그 재능이 마음껏 발휘된 곡들이 참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모차르트의 다채로운 얼굴을 오페라, 뭐 협주곡, 교향곡, 가곡 그리고 마지막 작품인 레퀴엠으로 두루 만나보고요. 2부에서는 인간 승리의 작곡가 악성 베토벤의 음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차르트와 함께 오늘의 시간여행 시작해볼까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볼프강 아마데스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편지 중창 부드러운 산들바람은 불어오고 소프라노 군들라 야노비츠와 에디트 마티스의 이중창 그리고 칼 베미 지휘하는 베를린 독일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백작 부인과 하녀 수잔나가 함께 바람둥이 백작을 골탕 먹이 위해서 거짓 편지를 받아 적는 장면에서 흐르는 이중창입니다. 두 여성의 목소리가 서로를 부드럽게 감싸면서 화음을 이루는 이 곡. 두 여인의 연대가 뭔가 참 기분 좋고 유쾌한 그런 장면이죠. 이 곡이 또 영화 쇼생크 탈출에도 삽입되어서 더욱 유명해졌고요. 오페라 부파 특유의 유쾌함과 서정성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아주 명장면의 명곡으로 꼽힙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

CBS 쭉 불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쉽게 연결됩니다. 자, 모차르트는 뭐 워낙 많은 작품을 써서 이 하루 안에 어떤 작품을 고를까 이 선택이 쉽지 않았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한번 골라봤는데요. 그중에서도 21번 C장조 쾌일번호 467 가운데 천상의 멜로디라고 불리우는 이 악장 안단테 골랐습니다. 이 곡은 또 이 악장은 영화 엘비레 마디간에 삽입되어서 엘비레 마디간이라는 별명으로도 우리에게 또 알려진 곡인데요. 오케스트라의 부드러운 현악 반주로 피아노가 그리는 이 서정적이고 몽환적인 선율은 정말 꿈결 속을 거닐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악장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모차르트의 가장 아름다운 2악장 꼽으라면 클라리넷 협주곡의 2악장하고 요 21번 피아노 협주곡의 2악장 두 개를 꼽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리아 주앙 피레스의 피아노 그리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하는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조 교회를 번호 467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마리아 주앙 피르스의 피아노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한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모차르트의 교향곡 들어볼까요? 뭐 교향곡 중에서도 가장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곡 골라봤습니다. 교향곡 40번 G단조 교회를 번호 550 가운데 1악장 몰토 알레그로 골랐는데요. 모차르트가 남긴 단 두 곡의 단조 교향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둘 다 G단조로 쓰고 있는데요. 평소 밝고 낙천적인 모차르트의 작품 세계와는 또 사뭇 다른 어둡고 격정적인 정서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첫 마디부터 흘러나오는 불안한 떨림의 선율은 이후 수많은 작곡가 또 영화음악가들에게도 영감을 준 것으로 유명하고요. 모차르트 내면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걸작입니다. 교향곡 40번 G단조 교향번호 550 가운데 1악장 몰토 알레그로 트레버 피노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G단조 쾌활번호 550 가운데 1악장 몰토 알레그로 트레버 피노기 주연은 잉글리시 콘서트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가곡입니다. 모차르트의 가곡 봄을 기다리며 젠주흐트 나흐덴 프룰링.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나기 한 해 전인 1791년에 작곡한 가곡이에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소박한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훗날 이 선율은 피아노 협주곡 27번의 마지막 악장 주제로도 다시 등장하는데요. 짧은 생애를 예감한 듯한 애틋함이 소박한 가락 속에 은은하게 배어 있습니다. 자, 이 곡을 소프라노 줄리엔 벤스의 노래 그리고 안드라스 쉬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의 가곡 봄을 기다리며 젠숙스낙 댐 프룰링 교회번호 596 소프라노 줄리엔 벤스의 노래와 안드라스 쉬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한 해 전에 이 봄을 기다리며 라는 곡을 쓴 모차르트. 생각해보면 참 마음이 아련하죠. 자,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 세 번째 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1부는 모차르트와 고전주의 시대의 음악들 만나고 있죠. 자, 이어지는 곡도 모차르트 음악입니다. 세레나데 13번 G장조 결번호 525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직. 이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무직은 그야말로 작은 밤의 음악이라는 뜻입니다. 모차르트의 음악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첫 마디부터 힘차게 상승하는 선율은 뭐 누구나 한 번쯤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아주 친숙한 멜로디고요. 현악 합주만으로도 이토록 화려하고 생기 넘치는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레나데의 장르의 정수입니다. 자, 이 곡을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으시죠.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13번 G장조 쾌활번호 525 아이네 클라인의 나흐트 무직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실 곡은 모차르트가 남긴 가장 어둡고 슬픈 곡 레퀴엠 장엄 미사곡 D단조 쾌활번호 626 입니다. 모차르트가 죽음을 앞두고 작곡하다가 끝내 완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미완성 유작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라크리모사는 그가 직접 작곡한 부분 중 마지막 8마디까지만 남아있고요. 이후는 제자 쥐스마이어가 이어받아 완성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흐느끼듯이 하강하는 현악 선율과 합창이 만들어내는 이 비통함은 마치 모차르트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듯 비극성을 담고 있어서 더욱 깊은 울림을 주는데요. 자, 라크리모사 눈물의 날이란 뜻입니다. 이 곡을 칼 뱀이 지휘하는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빈 슈타츠 소프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모차르트의 레퀴엠 D단조 쾌일번호 626 가운데 라크리모사 눈물의 날 칼 뷰미 주연은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빈 슈라초팝 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세종사이버대학교
1: AI 전공도 아닌데 어디서 배울 수 있지? 지금 바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2: 현대 큐밍
3: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4: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3: 큐큐큐큐큐밍
4: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5: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6: 시대 시작됐다.
5: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를 찾아
4: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더하기 하면 하하잉.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0: 주식회사 동일토건.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오늘 1부 끝곡은요, 아까 전에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2악장 들려드릴 때 가장 아름다운 모차르트의 2악장으로 제가 두 곡을 꼽을 수 있겠다 말씀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바로 클라리넷 협주곡 교회번호 622 가운데 2악장하다지옵니다. 이 클라리넷 협주곡은 모차르트가 생애 마지막 해에 작곡한 곡이에요. 모차르트가 남긴 마지막 협주곡이자 또 클라리넷 레파토리의 정점으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아까 전에 피아노 협주곡은 영화 엘비라 마디간에 삽입되었었는데 또 이 곡은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 삽입되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클라리넷 특유의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이 담백한 오케스트라 반주에서 잔잔하게 흐르면서 모차르트 말년의 원숙하고 관조적인 아름다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면서도 또 어딘가 아련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듯한 작품인데요. 사비네 마이어의 클라리넷 그리고 한스 봉크가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띄우면서 오늘 1부 마치겠습니다. 이 곡 들으시고요.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접계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베토벤의 가곡 아델라이데, 테너 페터 슈라이어의 노래와 안드라시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시작했습니다. 베토벤이 20대 후반에 작곡한 가곡입니다. 마티손의 시에 곡을 붙인 음악인데요. 사랑하는 여인 아델라이데를 향한 애타는 그리움을 노래하는 이 곡은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고조되면서 마치 작은 오페라 아리아처럼 극적인 절정에 이르죠. 사실 가곡 지금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리고 멜로디나 전개도 마치 기악곡처럼 조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 베토벤 특유의 정열적인 또 선율미가 초기 가곡에서부터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아주 명곡이고 베토벤 가곡을 대표하는 작품이죠. 자,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 세 번째 날 2부는 베토벤과 고전주의 시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5: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9: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0: 유동골뱅이,
9: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1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2: 영월이래요.
1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2: 영월이래요.
1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6: 관절 연...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안토니오 멘데스가 주연하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레티시아 모레노의 협연으로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 데파야의 삼각모자 모음곡 등을 들려주죠. 8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송지원의 바이올린 리사이트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시콥스키와 함께 포레, 생상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이자이의 시곡 엘레지 등을 연주합니다. 8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입니다.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 전막 초연 150주년 기념 공연이 열립니다. 라인의 황금, 발퀴르, 시크프리드, 신들의 황혼의 하이라이트를 만날 수 있는 무대입니다.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소프라노 이명주, 바리톤 김기훈 등의 성악가들과 아드리앙 페리슝이 주연하는 부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장진 감독의 정통 심리 2인극 덴포스가 옳았다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천재 프로파일러와 연쇄살인 용의자의 팽팽한 심리전을 다뤘죠. 배우 박건형, 이현우가 함께합니다. 8월 4일 화요일 저녁 8시 예스24 스테이지 3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0으로 보내주십시오. CBS 마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오프스 27의 이 월광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텐누토 루돌프 북빈더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사실 월광이라는 제목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친숙한데 이 제목은 베토벤이 직접 붙인 게 아니라 베토벤 사후에 한 평론가가 이 곡을 듣고 스위스 루체르노스에 비친 달빛을 떠올렸다 하는 데서 붙여진 것입니다. 베토벤 자신이 붙인 게 아니에요. 아마 그래도 베토벤이 이 제목을 붙인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좋아. 그렇게 불러. 이랬을 것 같아요. 소나타 형식의 관례를 깨고 느린 악장으로 곡을 시작해요. 이게 참 파격적인 구성인데요. 잔잔한 세디딴 음표 반주위로 흐르는 애상적인 선율이 그 청력 상실이 시작되던 시기의 고뇌를 또 반영한 것으로도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아다지오 자체도 굉장히 느린 템포인데 거기에 소스테누토라는 한음한음의 길이를 더 늘려서 충분하게 라는 말을 보탠 것은 얼마나 느리게 깊이 있게 연주를 하길 원했는지 작곡가의 간절한 의지가 담겨 있죠. 자, 이어지는 작품은 베토벤의 심포니 교향곡입니다. 6번 F장조 전원 들을 텐데요. 베토벤의 9개의 교향곡은 뭐 한 곡도 빼놓을 수 없이 모든 곡이 다 정말 주옥 같은 작품입니다. 너무너무나 걸작들만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전원을 골라봤어요. 베토벤이 빈 근교의 전원을 산책하면서 느낀 자연에 대한 감흥을 담아서 작곡한 표제 음악인데요. 스스로 베토벤은 이 곡에 대해서 음화라기보다는 감정의 표현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베토벤이 우리에게 좀 뭔가 비장하고 무겁고 좀 진지하고 이런 작곡가로 그런 인상을 남겨 놓았잖아요. 그런데 이 전원을 들으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1악장에는

전원에 시골에 도착했을 때 느끼는 상쾌한 기분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목과적이고 평화로운 선율이 정말 시골 풍경을 눈앞에 그리듯이 펼쳐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작품인데요. 자, 이 곡을 에리히 라인스도르프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6번 F장조 전환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만원 트로포 시골에 도착했을 때의 유쾌한 기분 에릭 라이슨도프가 주연한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 세 번째 날 2부 베토벤과 고전주의 시대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즐거우시죠? 베토벤의 교향곡 중에 6번 전원을 골라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들려드렸는데, 아마 좀 서운해하신 분 계실 거예요. 또,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 합창, 빼놓을 수 없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유명한 환희의 颂가 마지막 4악장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워낙에 이 대작이라서 이 곡은 너무 좋지만 참 방송에서 들려드리기도 쉽지가 않아요. 뭐 베토벤이 이제 청력을 완전하게 잃은 상태에서 완성한 작품인데요.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미스테리예요. 이게 정말 세계 뭐 7대 불가사인데 저는 이것도 8대 불가사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그 청력을 상실한 상태로 이런 곡을 쓸수 있었을까? 교향곡 역사상 최초로 성악과 또 합창을 도입한 획기적인 작품이고요. 쉴러의 시 환희의 송가에 곡을 붙인 이 사악장은 모든 인류는 형제가 되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오늘날 유럽 연합의 공식 상징곡으로도 쓰일 만큼 인류 화합의 이상을 상징으로 상징하는 곡으로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자, 베토벤의 교향곡 9번 작품 번호 125 합창 가운데 사악장 프레스토 알레그로 아사이 가운데 환희의 송가 발췌해서 보내드립니다.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9번 오프스 125 합창 가운데 4악장 프레스토 알레그로 아사이 가운데 환희의 송가 피날레 부분을 발췌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작품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작품은

73 황제 선택했습니다. 자, 황제라는 별칭 역시 베토벤 자신이 붙인 게 아니라 출판업자 혹은 후대 뭐 청중이나 누군가가 이 곡의 웅장함에 어울려서 붙인 이름으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나폴레옹 전쟁으로 빈이 폭격당하던 혼란스러운 시기에 작곡되었음에도 이 악장은 오히려 고요하고 신성한 정적 속에서 피아노가 명상하듯이 선율을 노래합니다. 1부에서 들려드렸던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의 이 악장, 그 이상으로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베토벤이 남긴 최고로 아름다운 선율로 손꼽히는데요. 아, 이 곡은 또 이렇게 아름답다가 3악장의 도입 부분을 살짝 연주하면서 아주 극적으로 아타카로 이어지는 그런 구성입니다. 오늘은 가운데 이 아름다운 2악장만 보내드릴게요. 아다조 운 포코모스 아타카, 곡을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피아노 그리고 칼 뱀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0: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황제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운 포코 모소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피아노 칼 베미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8: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9: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8: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1: 올바른 품질하면?
12: 올품.
11: 올품하면?
12: 올바른 품질.
1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2: 그거야. 올품 자연히 키운 닭이지.
11: 올품 자연히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2: 올바른 품질.
13: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4: 오늘 마지막 곡은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 준비했습니다. 괴테의 희곡 에그몬트를 위한 부수음악 중의 서곡인데요. 스페인의 압제에 맞서 싸우다 처형당하는 네덜란드 백작 에그몬트의 비극적이고 영웅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죠. 어둡고 무거운 도입부에서 시작돼서 마지막에는 승리를 예고하는 듯한 웅장한 클라이맥스로 마무리되는데요. 이것은 억압에 맞서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인간 정신에 대한 베토벤 특유의 신념이 음악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자,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 프란스 브리엔이 지휘하는 18세기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오늘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요. 자, 내일은 어떤 작곡가와 어느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날지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훈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4: 성원 에드피아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12: 홈픽
9: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9: 홈픽
1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펜
14: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헐리우드에서 가장 바쁘고 또 가장 사랑스러운 커플을 꼽으라면 톰 홀랜드와 젠데이아 커플을 빼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10년 전 영화 스파이더맨 홈커밍 오디션장에서 처음 만나 첫눈에 반했다는 두 배우. 이후 꾸준히 사랑을

그의 곁에 있을 때가 가장 편하고 전혀 긴장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젠데야가 밝힌 톰을 내 사람이라 확신하는 이유라는데요. 불안을 지워주는 사람이라는 말. 그러게요. 참 든든하면서도 미소짓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도 불안은 스르르 녹고 마음의 온기는 차오르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오늘도 함께할게요.

그러니까 더더더 참 부럽다고 하기보다는 아 너무 좋겠네요. 비글 커플 각자 이름을 따서 톰데이아라는 애칭으로 부르는데요. 얼마 전에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린 게또 알려져서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오늘 개봉한 스파이더맨 브랜든 뉴데이에선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도 궁금하네요. 아 저런 게 정말 저런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니면 맞죠? 저런 게 사랑이죠? 저런 게 정말 완벽한 커플 아닌가요? 그 앤드쌤이 말한 절친 같은 동반자, 서로 가장 있을 때그 성경에서도 나오는 부끄러움이 없이 네, 하나가 있는 것 같은 나 혼자 나와 같은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는 두 사람이 같이 있는 모습. 네. 4833님. 맞아요, 맞아요. 두 커플 너무 사랑스러워요. 저도 올 신랑이랑 있을 때가 제일 편하네요. 평생 내 편이죠. 가끔 혈압도 올려주지만요. 4245님. 정말 그래요.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이 시간 되면 항상 마음이 안정을 찾게 되더라고요. 강대기도 그런 시간이겠죠? 완전이요, 여러분. 완전. 이게 꼭 어저께 영상에 보셨어요? 저 무슨 정신이었을까요? 어저께 영상에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어제 업로드 날이었는데. 항상 화요일이면 오늘 6시 반 영상에 업로드 됩니다. 예고하곤 했었는데 빠르면 전날에부터. 어저께 저희가 숨겨놨던 비장의 카드. 저의 절친 송은희 씨가 마지막 게스트로 영사배 시즌 1. 네, 총 8편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 청취자분들이 무슨 넷플릭스도 아니고 시즌이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원래 8개로 기획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게스트로 누구랄까 하다가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송은희 씨를 외쳐주셔서 초대했는데, 너무 재밌었다고. 오초의 법칙님, 영사배 막방 잘 봤어요. 시즌2를 기다리며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너무 많이 아쉬워해 주셔서, 오, 진짜 이렇게 많이 아쉬워해 주시다니 하고 약간 행복했어요. 라큐님, 아, 어제 영사배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끝이라니요. 안 돼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시즌2로 빨리 돌아와 주세요. 하셨는데, 네. 많이 많이 요청해 주세요. 시즌2가 생기면 저도 좋겠네요. 어저께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 사랑이라는 게꼭 남녀 간에만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우정에도 있고, 사제지 간에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있고, 또 청취자와 또 DJ, 또 뭐, 이 그쵸? 네, 모두에게 비슷한 모양의 사랑이 존재한다. 그것은 편안함과 즐거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로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자,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최영음 공유데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영음 공유 이벤트, 영음 씨 같이 들어요. 오늘은 특별히 최영음 1002일을 맞아 1002일 맞이 이벤트로 함께하겠습니다. 1000일이 지나도록 아직도 최영음을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 널리 알려주세요. 톰데이아 커플처럼 가장 편한 사람과 공유해도 좋고요. 요즘 너무 더우니까 그냥 틱 문자만 보내면 짜증 유발될 수 있습니다. 더운데 잘 지내니 안부 물으면서 슬쩍 알려줘도 좋고요. 레인보우 앱 켜시면 카톡 모양 보입니다. 그걸 꾹 누르면 최강희의 영화 음악을 친구와 함께 듣겠습니까? 하는 창이 떠요. 다시 확인 버튼 누르면 우리가 평소 쓰는 카톡 친구나 채팅창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공유하고 싶은 친구나 단톡방 정해서 나누면 끝. 최영음이 벌써 1000일이래 같이 듣자. 간단한 안부와 함께 공유하시고 요거 중요합니다. 샵 9390으로 인증샷을 꼭 보내주셔야 돼요. 샵 9390으로 마무리 인증샷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과
시원한 아아.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네, 오늘의 첫 곡은 컨스피러시 중에서 모튼 하켓 Can't Take My Eyes Off You 들으셨습니다. 톰 홀랜드와 젠데이와 특유의 밝은 에너지와 프로다운 모습으로 대중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죠. 와,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 오늘 오프닝을 들으면서

0: 골고루 나눠드리겠습니다.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는 같아요. 샵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AI가 다 해주는 이야기.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조강기

네. 박정원님, 썸머 듣고 있으면 초록초록한 풀숲, 투명하게 찰랑이는 푸른 바다, 반딧불이 가득한 밤 풍경이 생각나네요. 정말 여름 한가운데로 데려다주는 노래 썸머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요. 맞아요. 기쿠지로의 여름 중에서 썸머 들으셨어요. 정말 표현을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여름 같기도 하면서 그냥 마냥 쨍한 것이 아니라 되게 아름답고 오묘한? 저의 표현은 마음에 꽉 차진 않네요. 정말 약간 몽환적이면서도 그런 느낌 너무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0789님 신청곡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메시지 드려요. 20년 가까이 이어오던 카페를 접고 버스 운전기사에 도전 중입니다. 큰 차를 좋아하거든요. 시험에 합격했더니 오랜만에 뿌듯하네요. 기꺼지로 썸머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와, 버스 운전사 되시는 거예요? 오, 너무 기대되는데요. 저 요새 버스를 자주 타는데 제일 앞자리에 저는 타거든요. 버스 기사님이 눈밀러를 이렇게 쓱쓱쓱 보시고 어떨 땐 최강희 씨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소개말로 혹시 라디오 못 들으시나요? 네, 궁금해요. 우리 청취자분이신지 아니신지. 앞서 들은 곡은 바그다드 카페 중에서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중에서 1번 전주곡이었습니다. 영화에선 카페 주인인 아들이 내내 이 곡을 연습해요. 서툴던 멜로디가 점점 익숙해지듯이 카페 모인 이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이 참 좋았죠? 네. 0906님, 이틀 동안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제야 천일 축하 메시지를 전해요. 결혼 전날에도, 출산 직전에도, 아니, 천일 나는 순간에도 항상 함께 소식 나눈 최영음. 늘 항상 그곳에 계셔주셔서 감사하고 천일 너무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즌은 꼭 있어야 합니다. 1874님, 저도 모임하고 있는데 별로라고 생각한 친구도 거리를 두었다 다시 만나면 좋은 것처럼 아쉬움을 쉬었다. 꼭 시즌2로 영삽에 만나기를요. 네, 저도 바라봅니다. 짱바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 중 한 명이 어제 송은이님 말하는 모습이랑 너무 닮은 거예요. 저랑 동갑인

내 언니 같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해결책 제시해주는. 그래서 어제 그 친구한테 영삽해 보라고 연락했어요 하셨습니다. 멋진 뿜뿜인 친구겠네요. 네, 정말 해결책은 완벽하죠. 완벽해. 온유님, 여긴 베트남 호치민입니다. 딸내미 사위손자 보고 싶어서 다니러 왔어요. 딸과 함께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네,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원한 여름 노래 이어갈게요. 듀스의 여름 안에서, 태풍 태양 중에서 듣고요. 와일드 싱 트라이앵글의 러브 이즈. 양말 신은 고양이님 신청곡입니다.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네, 와일드싱 OST에는 좋은 곡들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지나도 기억될 것 같다고 라큐님. 그렇군요. 와일드싱 OST, 그쵸? 최성곤님의 네가 좋아까지 일단 좋은 곡만 해도 우리가 아는 유명한 곡만 해도 두 곡이니까. 근데 이 트라잉글은 여름마다 좀 활동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시원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프랑지파니님, 우와, 닮은 꼴 같은 두 노래 연달아 들으니 더위가 싹 가시네요. 감사해요. 0691님, 회사가 바빠서 휴가 반납하고 일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익숙한 노래들이 나와 반가운 마음에 문자 보내요.

참 반가웠어요. 홍언니님. 자동차 안에서 라디오 듣다가 오늘은 핸드폰으로 레인보우 들으니 강희 씨 목소리가 더 아름답게 들리네요 하셨습니다. 부끄럽네요. 아, 왜 부끄럽지? 네,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0203님, 부산에 있는 언니랑 휴가 보내려고 KTX 타고 가고 있습니다. 거제도에 있는 섬에도 가려고요. 강지도 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와, 좋겠다.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오세요. 네, 여러분 휴가 어떻게 가세요? 7발 8초 휴가철 아닌가요? 궁금하네. 저는 안 가요. 저는 요번에 휴가 안 가요. 요번에 여러분 휴가 갔다 올 동안 저 계속 여기 있을 거니까요. 많이 찾아주시고요. 이번 주 영화 공연 선물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 예매권 드립니다.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신들의 분노에 맞서 싸우는 대에서 사실을 압도적인 스케일로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분들은 말머리 오디세이 본인 성함 적으셔서 이름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영음 씨, 우리 같이 들을래요? 매일 오전 11시 당신이 있는 모든 공간 최영음이 함께 할게요.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체영음 공유데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천일의 좋은 에너지를 쭉 이어서 1002일을 맞는 오늘도 널리 체영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인보우 앱 보시면 카톡 모양 보입니다. 그걸 꾹 누르면 공유하시겠습니까? 하는 창이 뜨죠? 그러면 확인 누르시고 공유하고 싶은 친구나 단톡방 정해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안부 인사도 나누고 간단한 홍보도 해주시면 더 좋겠죠? 네. 네. 네. 이왕이면 정말 안부 인사 이참에 다정하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높은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험을 나누는 것은 유익합니다. 여기 정말 청정지역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게시판 오면 그래도 위로받고 기분도 좋아지고 네, 뭐 특별할 메시지가 있어서는 아니지만 참 편안하고 그런 곳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아무튼 캡처해서 인증 문자는 어디로 보내시느냐. 샵 9390으로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유료 문자입니다. 커피 쿠폰 선물 골고루 추첨을 통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써니 중에서 보니엠의 써니 듣고 오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인턴 중에서 케이시 앤 더 선샤인 밴드의 부기 슈즈였습니다. 공유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요 분께 일단 커피 한잔 드리고 싶어요. 0423님이 고딩 친구들 단톡방이 있는데요. 같이 듣자고 얘기했는데 바쁜지 아무도 톡을 안 보네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캡처본을 봤어요. 그랬는데 아무튼 너무 귀여우셨어요. 답장이 없는데 얼마나 애가 타실까요? 네, 얘들아 우리 같이 커피 드릴 수 있는 커피 쿠폰도 받을 수 있고 막 이렇게 샵 9390으로 문자를 보내고 막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목이 타실 것 같습니다. 0423님 시원하게 커피 드시라고 또 너무 감사하다고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 이거 캡처 보면 너무 감동이에요. 제가 자주 듣는 라디오인데 같이 들어보실래요? 여기 가끔 추억여행도 시켜주고요. 때론 감동도 주는 영화 음악이 힐링도 준답니다. 귀여워요. 6080님. 네, 감사합니다. 또, 엄마가 애정하는 방송이야 하면서 바람풍선 회원님도 또 캡처한 거 보내주셨는데 와 이러면 이 캡처본을 보잖아요. 온기가 느껴져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어떤 이모티콘 쓰시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앞뒤로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어떤 대화 중이셨는지 뭐 입금했어 뭐 이런 거 그레이트 이런 것도 보이고 재밌습니다. 5169님 원래 오늘 대학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너무 더워서 미루고 보니 너무 아쉬워요. 친구들에게 체험 들으면서 더위 잊자고 추천 보냈어요. 6990님, 일하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희경이에게 영화음악이 큰 위안 되었으면 좋겠네요. 희경아, 화이팅! 휴가 잘 보내라! 하면서 와, 센스 있다. 이러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모두 감사하고요. 소개된 분들 외에도 추첨을 통해서 개별 문자를 통해서 골고루 선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농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에무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트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5: 콜레스테롤.

0: 나는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7: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7: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 나비엔.
9: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0: 해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마음

0: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치아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아, 제가 휴가 안 간다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또 좋아도 해주시면서 또 휴가 안 간다고 걱정도 많이 해주시네요. 저 근데 휴가 안 가도 여기 너무 시원하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나비0702님도 저도 올해 휴가는 집에서 보내기로, 그런 의미에서 최영음에서 재미있는 영화 많이 추천해주세요 하셨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입니다. 그녀에게 중에서 카에나토 벨로조의 쿠쿠루쿠쿠 팔로마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까 해요. 여러분 오늘도 잘 보내시고 또 내일에서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홈핏.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2: 홈핏.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AI가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이가 들고 있던 손 선풍기를 엄마 얼굴에 대주면서 말해요.
1: 엄청 시원하지?
0: 집 나설 때 얼음물 챙겨주고 주차할 자리 찾고 있는데 그늘에 있던 차가 나가면서 여기 대라고 알려줘요. 더워도 이런 모습들 보면 시원하죠?

느낄 수 있어요. 더울 때 땀 식혀주고 웃음나게 하는 일들 별거 있어요. 편안한 옷처럼 마음도 품 크고 헐렁하게 서로 잘 통하는 하루면 좋겠습니다.

0: 박명수 바다의 왕자로 시원하게 어떻게 좀 시작해보려는데 너무 뜨거워요. 뜨거워 진짜. 딜 것 같죠. 그죠? 갬성별님이 수영씨 오늘따라 오프닝 인사가 더 예쁘네요. 수영씨 예쁜 목소리. 감사해요. 오늘따라 목소리가 예쁘거나 밝다면 제 마음은 반대일 경우도 있다는 거. 생크림님, 알바하는 딸이 엄마 덥다고 커피 한 잔 보내줬어요? 마음이 시원해요. 아우, 저희도 어떻게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두 배로 시원해지면 딸한테도 한 잔 보내주세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2: 숭실력자
1: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2: 숭실력자
1: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2: 쏴 쏴 숭 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 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3: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자

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이문세 이적 조조 할인 딕펑스 연극이 끝난 후 이 노래 들으시고 나니까 영화 생각났어요. 1444님 휴가까지 내고 이 영화를 볼 휴가를 냈는데 이 영화가 개봉했겠죠. 스파이더맨 봤어요. 너무 재밌어요. 액션 내용 다 좋아요. 시원한 영화관에서 스트레스 다 날렸답니다. 피서지로 최고. 아, 나 진짜 스파이더맨 때마다 심하다 내가 정말 보느라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친구들이랑 보러 가서. 근데 그렇게 강제로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영화들 보다 보면 또 재미가 있긴 해요. 꼭 뭐 청소년들만 봐야 되나? 나도 봐도 되는데 재밌대요. 이번에 또 특별히. 예. 아유, 어떻게 보긴 봐야 할 텐데 어디 짤로 이렇게 된 걸로 봐야겠다. 미안합니다. 0439님 가족과 휴가로 영동고속도로 지나다가 휴게소에서 문자 보내요. 운전할 때마다 8살 아들이 내비게이션보다 더 말이 많아서 행복합니다. 우리 수다스러운 아들들이 간혹 있죠. 근데요, 남자들이 뭐 과묵하고 뭐 말 잘 안 하고 있겠죠. 근데 여자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저희 부부 목장이라 그래가지고 부부들이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 하는데 간혹 남자들끼리만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은 새벽까지 안 들어옵니다. 수다를 뭐 늘어지게. 그래서 그냥 우리 아들 다정한 아들이다.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알았어요. 스파이더맨은 항시 재미있어요.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5564님이 신청하신 왁스 모닉

노래가 끝나질 않아. 그냥 애드리브가 언제까지 할 거야. 정말 분명히 녹음된 이거보다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티아라 러비더비 임창정 www.사랑.com 2452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SG 워너비 타임레스 룰라라님 룰라라 집에 있으면 눕는 습관이 있어서 아니, 집에 있으면 다 눕지 뭘 그러면 누운 듯 앉고 뭐 이러죠. 박차고 뜨거운 바깥으로 나왔어요. 수영 씨의 탁월한 선곡을 기대하며 이어폰 끼고 시원한 지하철 탔어요. 지하철 여행에 아 한 잔 들고 지하철에 근데 아 들고 탈 수 있나요? 안 되죠. 안 된답니다. 나와서 드세요. 5564님 아기 어린이집 보내고 소일거리라도 해보고 싶어서 스티커 붙이는 부업거리 받았는데 시간도 엄청 걸리고 허리도 아프고 무엇보다 돈이 진짜 안 돼요. 스티커 한 개당 3원. 부업은 원래 10원 단위가 아니에요. 근데 저 어릴 때도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1원 이 정도였었는데 어릴 때 엄마가 부업 진짜 이거저거 안 한 게 없는데 이건 진짜 안 오른다. 오늘 연차인 동생과 남편 다 동원해서 다 같이 스티커 붙이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고 아기 어린이집 하원하면 다 같이 호캉스 갈 거야. 잠깐만요. 3원짜리 스티커 부업을 하고 호캉스를 이를 부자 되고 싶 호캉스를 안 가는 나 지금 여러분 많이 더워요? 내가 이게 지금 소개를 하면서도 앞뒤가 뭐가 되게 안 맞아. 부업을 3원짜리를 붙인 다음에 호캉스를 가시면서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게 이것이 자기가 쓴 걸 자기가 다시 한번 잘 봐봐요. 5564님 아 세 잔 드릴게요. 부업 아무리 해봐라 아 세 잔 못 산다? 스티커 몇만 장 아니 몇십만 장 붙여도 못 산다고요. 경서 나의 X에게 7139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3664님이 신청하신 볼빨간 사춘기 나의 사춘기에게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4: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신축도
8: 리모델링도
7: 경동하우징.
9: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10: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7: 신축도
8: 리모델링도
7: 경동하우징.
9: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0: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청년케어.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0: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있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광고 전에 추 1과 2분의 1, 1405님의 신청곡 들으셨고요. 저기 2부 시작할 때귀 기울이셔야 돼요. 다이나믹 듀오 나얼의 링마벨. 차가운 뜨아님이 친한 동료가 휴가라 안 나오는데 수다 떨 깔깔 메이트가 없어 심심하네요. 2부 올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4: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5: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4: 지금 홈픽해.
3: 홈픽.
4: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4: 홈픽.
6: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7: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제국의 아이들 후유증 시지프스 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자, 2부 로고송을 들으실 때 제가 귀 기울여 들어서 맞추면은 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맞춘 사람이 없다는 거. 다 틀렸어요, 여러분. 4819님 폭포 소리, 파도 소리, 화장실 물내는 소리 아니죠. 랄리님 빗소리. 예? 빗소리가 시원해요? 아니었어요. 오늘의 정답자는 단 한 분도 없어서 끝. 자, 금요일쯤 다시 또 다른 소리로 찾아뵐게요. 오늘 무슨 소리였는지는 절대 가르쳐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도 못 맞추죠?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자연을

0: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무슨 소리로 들렸어요? 뭔 소리일까요? 노래 세 곡 나가는 동안 너무 열받았죠? 안 가르쳐 주지.
1: 싸이 화사의 이제는 코요트의 열정 백정 부담 썸머 방글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2: 금요일에 똑같은 거 들려주고 맞추게 할 건가요?
1: 아니지 2986님. 금요일은 또 힌트 다른 소리. 다른 소리. TV 조정 시간에 나오는 진식 소리냐고? 못 맞추겠죠. 어떡해.
2: 날 더운데 시원한 느낌 나니 좋네요. 섬세한 열만 정답도 안 알려주는 수영님 맘대로 퀴즈쇼 밤톨맘님.
1: 정답을 뭐 꼭 알려주라는 법이가 있어요? 다시 들려드렸잖아요. 한 명 지금도 못 맞추시네. 근데 이건 맞춘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어떻게 7260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원두 가는 기계기계님 2123님 전혀 그쪽 아니에요.
2: 라디오 들으면서 주방에 있는데 수영씨가 들려주신 소리에 와 너무 시원함을 느꼈어요.
1: 근데 이 느낌은 여러분 맞아요. 근데 이 시원함이 왜 시원했을까를 생각해보시면 왜 시원했을까?

0: 끌어냈을까? 창밖은 더운 날씨라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배달이 간간이 들어오고 있어요. 모두들 휴가 갔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음악도 만들면 음식도 만들면서 전 이 시간을 즐겨요. 또다시 좋은 기회 기다릴게요. 1710님.
1: 오! 준마님! 딩동댕동! 확실하게 딱 한 분이 맞추셨네요.
0: 바람소리 아닌가요?
1: 맞아요. 여러분 시원함을 느꼈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불어야 시원해지지. 바람소리였어요. 그러니까 바람에 나뭇잎 흔들릴 때 이렇게 나뭇잎끼리 부딪히는 소리. 맞추셨어요. 아우, 안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여름 바람소리예요. 정확한 이 음원의 이름은. 아, 딱 한 분 확실하게 맞추셨기 때문에. 아니 지금 맞췄다니까 선풍기라 그러면 어떡해요 지금. 일단 금요일날 또 다른 소리로 찾아뵐 거예요. 근데 진짜 또 못 맞출 만한 소리로 할 거예요. 여러분 긴장 딱 하고 닭 튀기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주주클럽 센티멘탈 0113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줄리엣 기다려 늑대.

아, 한여름에 듣는 눈의 꽃. 박효신 5996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더원의 겨울사랑 0529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7641님이 내일 서쪽바다 놀러가서 칼국수 먹기로 했어요. 신나요. 애들 다 커서 이제 50대 후반 부부끼리 놀지만 뭐 그것도 새롭고 재밌어요. 계속 둘이 친하게 잘 지내볼게요. 커피 두 잔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부부끼리 잘 놀아야지. 애들은 우리랑 더 이상 놀아주지 않아요. 뭘 이렇게 바라는 것만 많고 그러는데 여기 바다 저기 바다 가서 칼국수도 먹고 조개도 캐고 그렇게 하면서 즐거운 생활을 하셔야만 합니다. 노래 즐거운 생활 안 그래도 준비해놨어요. 45RPM의 즐거운 생활 진우션 거미의 보이네.

0: 연간 임당 200만 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로 간 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5: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8: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9: 노무법인 폐
8: 1544-7575.
1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2: 경동 나비엔.
1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빵.

0: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4: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4: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5: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6: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7: 오늘 끝곡 효린씨가 신곡 냈네요. 3228님이 신청하신 책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go.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0: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동을 결정할 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자신의 행동 기준으로 삼는 걸 사회적 증거라고 하는데요. 쉬운 예로 평점이 좋다는 이유로 어떤 식당에 가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FM팝스를 들으시면 그 주위 분들도 따라서 FM팝스를 듣게 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올바르고 바람직하고 따라해야 할 사회적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0: 2026년 7월 29일 수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All About That Bass, 메간 트레이너의 노래 FM 팝스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이 노래 처음 나왔을 때 너무 노래가 귀여워가지고요. 신청곡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또 모습도 귀엽고 그래가지고 목소리도 귀엽고 노래도 귀엽고 All About That Bass로 한동준의 FM 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0992번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수분도 충분히 섭취하시면서 시원하고 안전하게 보내세요. 그러셨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바깥 활동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죠.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긴 한데 자제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사실 저희들이 흔히 더우면은 더워 죽겠네. 뭐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희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시던 얘기가 덥다 하면 더 더운 법이요. 힘들다 하면 더 힘들지. 자꾸 말로 그렇게 하지 마.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너무 덥다 하면 사실 좀 더 더운 것 같기는 해요. 5초의 법칙님이 더위에 축 처진 몸을 두둠칫 2시간 함께 할게요. 그러셨습니다. 그럼요. FM 팝스 들으시면은 시원해지실 겁니다. 왜냐면 시원한 노래들이 그냥 2시간 동안 계속해서 흘러나오잖아요. 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도 확인하시면서 가수가 누군지 노래 제목이 뭔지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레인보우만 있으면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4: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5: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6: 새벽반 김치.
5: 새벽반 제조 새벽 판매.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자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큐.

발티모르의 타잔 보이, 콘칸의 I beg your pardon, 그리고 켄 라즐로의 Tonight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뚱이님이 오늘부터 휴가라서 방콕하면서 새벽부터 CBS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휴가철이죠. 휴가 기간이죠. 예, 이번 주가. 다음 주까지 아마 휴가 많이 떠나실 거예요. 9363번으로 오늘 연차로 쉬면서 듣고 있어요. 오전에 신차 찾고 지금은 허리 디스크 때문에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아, 허리가 아프신 분, 저도 허리가 좀 안 좋거든요. 저는 뭐 목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하여튼 관절은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리치료 잘 받으시고요. 2190번으로 기뻐서 눈물이 나요. 조카 이예슬이 작년 11월에 결혼했는데 지금 임신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임신 소식이 지금 왔습니다. 너무 감격해갖고 눈물 나려고 그래요. 김용빈 군과 이예슬의 임신을 축하합니다. 너무 좋아요. 대한민국 만세. 고모 할머니가 널리 이 소식을 방방곡곡에 알립니다. 아자 아자. 그러셨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소나무 무님은 오늘도 계곡 행차입니다. 물 담그는 의자랑 파라솔 치고 발 담그고 있으니 세상 부러울 게 없네요. 이따 계곡에서 짜장면 시켜 먹고 집에 가려고요. 그러셨어요. 계곡에 짜장면도 배달이 온단 말이에요? 대단하십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갑자기 짜장면을 먹고 싶네. 자,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나탈리 코울의 Someone That I Used to Love 그리고 다이아나 로스의 Your Love.

0: 저희 외할머니는 오지랖의 여왕이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사정이 생겨서 저는 외갓집에서 주로 자랐는데 그해 여름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갔습니다. 그때 모래밭에 텐트를 쳤는데 할머니께서는 물에 안 들어가시고 텐트 안에 앉아계셨고 저도 할머니 옆에서 멋진 경치를 구경하고 있었죠. 그때 옆자리에서 고기를 굽는 연기가 우리 쪽으로 날아왔고 손으로 연기를 쫓던 할머니께서는 옆자리에 있는 가족에게 한 소리 하셨죠.
1: 이봐요, 연기 좀 보내지 말아요. 고기 굽는 것도 좋지만 연기는 안 보내야지요.
0: 그들은 할머니를 잠시 보더니 그리를 다른 곳으로 옮겼고 고기를 좋아하시는 할머니께서는 혼자서 중얼거리셨습니다.
1: 아이고, 냄새만 풍기고 그냥 가면 어쩌냐.
0: 그런데 잠시 후에 남자가 접시를 들고 오더니

0: 할머니,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할머니는
1: 아니 뭐 안 그래도 되는데
0: 하시면서 냉큼 접시를 받으시더라고요. 고기를 드신 할머니는 한숨 주무시더니 일어나셨고 엄마는 수박을 썰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젊은 커플이 파라솔 아래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할머니의 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 오메 오메 저것들이.
0: 할머니가 보고 계신 곳을 봤더니 옆자리에 있는 남녀가 입술을 포개고 있었죠.
1: 이봐요 젊은이들, 여기서 영화 찍는 겨? 어? 여기 미성년자도 있는데 보기가 안 좋구만.
0: 그들은 주위의 시선에 창피했는지 파라솔과 돗자리를 챙겨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엄마는 젊은이들이 연애하는데 왜 참견하냐고 했더니 할머니께서는 연애를 해도 뽀뽀는 남이 안 보는 곳에서 하는 게 기본 예의라고 하시면서 혀를 차셨죠. 그때 옆에서는 수박을 드시던 아빠와 오빠가 수박씨 멀리 뵙기 내기를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또 폭풍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1: 아유 강서방, 수박씨를 아무데나 뱉으면 되나? 에? 공중도도는 지켜야지. 여기 저 쓰레기 봉투에 담게.
0: 그러셨던 할머니께서 이제 아흔을 넘으셨고 이제는 지팡이가 없으면 잘 걷지도 못하시고 혈압약과 당뇨약을 한 줌씩 복용하시네요. 그런데요, 그 할머니의 에너지는 분명히 그 오지랖에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내 마음의 보석송 루 크리스티의 Saddle the Wind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광주시 서구 염화로에서 강창훈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Saddle the Wind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하남석 씨가 부르신 게 훨씬 더 낫잖아요. 바람에 실려. 아, 그 들을 때마다 하남석 씨 목소리가 훨씬 좋아요. 7944번으로 할머니께서 바른 말씀 잘하시는 분이네요. 멋지셔요. 할머니께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셨고요. 조윤진 씨. 저희 할머니도 94살까지 장수하셨는데요. 이북분이시라 이북 사투리를 쓰시면서 온갖 참견을 당하셨죠. 네. 할머니가 많이 그립네요. 그러셨습니다. 예. 그 이북 사투리는 저는 어렸을 때 이 손님들이 오시면은 거의 다 이북, 이 함경도 평안도 사투리를 무지하게 써가지고 이 굉장히 그 귀에 익습니다. 예. 9520번으로 할머님 재밌으시고 너무 솔직하시네요.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러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야죠. 오래오래 사셔야죠. 황금배련님도 한음석님 부른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셨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멋있잖아요. 온세미로님 외갓집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운 외할머니 이모 삼촌들. 8244번으로 저희 어머니는 형이 장모님은 제가 모시고 있어요. 두 분 모두 37년생 90세시죠. 두 분도 젊었을 때 한성깔들 하셨는데 지금은 다 조용하시고 웃기만 하세요. 그러셨습니다. 건강히 사시다가 때가 이르러 하늘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안 졸리나 졸리나요 님이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저희 할머니도 96세까지 사셨는데 보고 싶네요. 그러셨습니다. 네. 강창훈 씨께는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담긴 보석 같은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나탈리 임브로글리아의 Torn, Sixpence None the Richer의 Kiss Me.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3: 우와,
2: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6: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3: 이영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8: 1533-1566 세라하임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9: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아니,

0: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송펜천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마음까지 지워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 토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동준의 팬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클리프 리처드의 에버그린 트리 1부 끝곡으로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0: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홈픽. 홈픽.
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2: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Red Red Wine, UB40의 노래. 한동준의 FM 팝스 2부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해리님이 여름엔 레게죠. 레게 음악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셨던 곡. 시에나님이 유비는 40살이다의 UB40 유비는 40살이다의 멋진 레드와인이군요. 그대의 눈동자를 위해 건배 그러셨습니다. 네. 클레오파트라님도 여름은 레게가 좋죠 그러셨습니다. 네. 꿈을 먹고 사는 여자님이 내일 손주 온다고 해서 미역국 끓여주려고 양지머리 사러 가요. 돼지갈비도 재놓고요. 소고기 장조림도 해놨어요. 캬! 손주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예. 근데 어렸을 때는 미역국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니, 생일인가 보죠? 아, 미역국, 저는 나이 들면서 미역국이 좋아지더라고요. 미역국 전문점도 막 생기고 그러던데요, 요새? 고기 들어간 것뿐만이 아니고 뭐 가자미 들어간 거, 뭐 조개 들어간 거, 뭐 하여튼 되게 종류도 많더라고요. 토리맘님이 이 날씨에는 집에서 큰 대자 쓰고 누워서 한동준님의 음악과 함께 최고의 휴가 보냅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렇죠. 예. 그게 진짜 휴가예요. 어딜 가면은 덥고요, 돈 쓰고요, 사람 많고요. 힘들어요. 집에서 그냥 쫙 대자로 누워가지고 FM 팝스 함께 하시면 최고죠. 자, 한동준의 FM 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여러분의 이야기들로 꾸며지는 한동준의 FM 팝스입니다. 헤인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FM 팝스와 문자로 실시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도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시내버스

0: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느니요. 황금이 문제한
1: 박형기 패스.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7: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8: 영월이래요.
7: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8: 영월이래요.
7: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8: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7: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9: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만 9천 원이나 꽂혔어.
3: 우리 4식구 환급금 합치면 8만 원이 넘는데?

0: The Chorus의 Summer Sunshine, 그 Cardigans의 Love Fool, Cranberries의 Dreams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샤넬님이 분당병원입니다. 남편이 어제 수술해서 휴가 아닌 휴가를 보내고 있네요.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유, 빨리 빠른 회복 기원합니다. 네. 5602번으로 삼척에 문상 다녀오는 길인데 너무 졸려요. 차는 왜 이렇게 밀리는지. 아유, 정말. 오늘 밀리, 아, 이게 휴가철이니까 아마 고속도로 쪽은 상당히 그 많이 밀릴 겁니다. 오히려 시내는 좀 덜 밀리더라고요. 자, 한동준의 FM 팝스 듣고 계십니다. Shania Twain의 You're Still the One, Leon Rimes의 How Do I Live.
1: When I first saw you, I saw love. And the first time you touched me.

퀸의 Another One Bites the Dust에 이어서 마이클 잭슨의 빌리 진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5299번으로 한국 나와서 한동준의 FM팝스 팬이 된 딸 데리러 인천공항 가는 길입니다. 내일부터는 딸과 함께 방송 들을 생각하니 너무 좋으네요. 그러셨습니다. 네, 어디 외국가 계신가 보죠. 가족이 이렇게 참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 참 네, 좀 힘든 것 같아요. 레이초 24님이 무더위에 처지지 말라고 퀸 마이클 잭슨 몰아서 선곡해 주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러셨어요. 아유, 저희들이 감사드리죠. 자,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메리 채핀 카펜터의 Grow Old With Me. 이 노래는 그 존 레논 노래인데 아주 거진하게 편곡을 참 잘했어요. 메리 채핀 카펜터 Grow Old With Me. 그리고 가스 브룩스의 To Make You Feel My Love. 이 노래 뭐 하도 리메이크가 많이 돼가지고 밥 딜런 곡인데 가스 브룩스도 아주 고즈넉하게 잘 편곡이 돼 있습니다. 두 곡이어서 듣겠습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0: 보조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4: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올품!
7: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11: 한동준의 FM 팝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니 벌써 끝나는 거예요. 우리 뭐 항상 끝은 있는 거죠. 자, 오늘 끝곡은 짐 브릭만 피아노, 수잔 애스턴과 콜린 레이가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The Gift 보내드리면서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2: 홈핏.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2: 홈핏.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전문가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0: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잘.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전기요금 걱정에 에어컨 대신 선풍기만 틀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요, 기온이 36도를 넘는 날엔 선풍기 바람만으로는 더위를 이기기 어렵다고 합니다. 오히려 탈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해요.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먼저죠. 에어컨은 적정 온도로 맞추고 선풍기를 같이 돌리면 전기요금 부담도 줄이고 시원함도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2시간은 전기요금 걱정 조금만 접어두시고요. 음악 에어컨! 바람, 음악 바람 마음껏 즐기셔도 됩니다.

박승화의 가요속으로 오늘 첫 곡은 이규석 기차와 소나무였습니다. 기차를 타고 창밖으로 소나무가 우거진 곳을 바라봅니다. 그리고요 편안한 음악을 듣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지 않으세요? 자, 오늘도 가요속으로 2시간 시원한 에어컨 같은 피톤치드 가득한 그런 시간 함께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부활 네버엔딩 스토리 0934번으로 신청하셨네요. 그리고 안치환, 장필순 씨가 함께 부른 우리가 어느 별에서, 이 노래는 8732번으로 신청하셨고요. 김미영 씨, 다들 휴가를 갔는지 출근길 도로도 조용하더니 회사 주차장도 한산합니다. 저만 바쁜가 봐요. 어휴. 아무래도 휴가를 떠나신 분들 많이 계시겠죠.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조금 한산한 도시 모습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베스트 사연 이벤트 함께 할게요. 사연 신청곡 샵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방송 마칠 때쯤 제작진 투표로, 제작진은 뭐 아시죠? 3명 있습니다. 오늘 베스트 사연 결정할게요. 선정되신 분께 샌드위치 그리고 커피 세트 쿠폰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들이 가득할까요? 728번으로 주셨는데 시원한 곳에 계시네요. 칠보산 계곡에 왔어요. 옥수수 찌고 복숭아 자르고 신랑이 가져온 검은깨 인절미 챙겨서 뒷산으로 여름 휴가 왔습니다. 아, 칠보산 계곡이 뒷산이군요. 여기가 보니까 영덕 쪽에 있네요.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8832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김창남, 선녀와 나무꾼.

아이, 전주 그리고 후주에 나오는 이 신디사이저 짠짠짠짠짠짠짠 이 소리가 귀를 청량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재성 씨의 기타 하나 동전 한 입, 양경화 씨의 신청곡이었어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 만나는 코너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름, 나이, 만난 곳, 학교 이름, 졸업 연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십시오. 찾고 싶은 이유도 살짝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가족 여행 갈 준비하는데 기쁨 충만 해피해피예요. 5628님이에요. 맞습니다. 여행을 가서도 즐겁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준비하는 이 과정. 말씀처럼 해피해피한 시간이죠. 준비 잘 하시고요. 잘 챙기세요. 저는요. 음악을 준비하겠습니다. 7409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양희은 들길 따라서

이어드린 노래 4월과 5월의 바다의 여인이었습니다. 5611번으로 이 노래 들으면서 잠시 더위를 잊어보려고요. 어떠셨어요? 더위가 조금 가셨습니까? 날씨 때문에 집에서 실내 자전거 타는데 땀이 주룩주룩이에요. 음악에 맞춰 타다 보니 시간이 빨리 갑니다. 김순례 씨가 주신 사연이에요. 김순례 씨의 이 뱃살이 쪽쪽 빠지겠는데요. 이렇게 운동으로 더위를 잇는 거 참 괜찮죠. 지금도 페달 막 돌리고 계시겠는데요. 9936번. 우리 부장님은 사자성어나 맹자, 공자 말을 꼭 섞어서 말씀하십니다. 야, 요거 상상이 되는데요. 그냥 편하게 말해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도 안 되고 더워요. 예,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어울리지도 않는 걸 막 갖다 붙여요. 왜 그러지? 아무튼 이해 안 되고 덥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정말 그럴 것 같은데요. 자, 노래 들려드립니다. 휘성 독백.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8: 1533-1566 세라하임.
9: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0: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9: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0: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1: 경동 나비엔.
12: 올바른 품질하면
13: 올품.
12: 올품하면
13: 올바른 품질.
1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3: 올바른 품질. 올품.
14: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8: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싹쓸이 다시 여기 바닷가 시원했네요.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두 곡이었습니다.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1온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은 제2의 어제처럼 6234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12: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12: 홈픽.
9: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2: 홈픽.
9: 홈픽.
1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은 젊은 태양 8845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아, 그야말로 이 젊은 태양이 떠 있죠. 그래서 더 뜨거운가 봅니다. 아, 이 더위 잘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가요 속으로 2부도 함께 하시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뿅.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왕왕타 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0: FM.
1: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최은주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최현정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2002년 부산 신번 외국어 전문학교에서 만난 최현정입니다. 당시 저는 26살, 최현정은 22살이었어요. 우리는 신번 외국어 전문학교 중국어 반에서 만나 함께 공부하면서 친해졌습니다. 저 혼자 자취하고 있어서 힘들 때였는데 그럴 때마다 최현정이 자기네 집으로 저를 초대해서 밥을 해주기도 했고 항상 같이 지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고맙고 소중한 동생이에요. 제가요, 경북 고령에서 결혼할 때 그 먼 곳까지 와주기도 했는데요. 최현정이 중국 유학을 갔다가 돌아온 후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보다 4살 어린 동생이었지만 성숙하고 늘 저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많이 챙겨준 너무 보고 싶은 동생입니다. 2002년 당시 부산 만덕동에 살았던 최현정. 꼭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이정렬 그대 고운 내 사랑이었습니다.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자, 오늘 소개되신 2002년 당시 22살 부산 신번 외국어 전문학교에서 중국어를 공부하신 최현정 씨 가요 속으로 혹시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세요. 오늘 사연 소개되신 최은주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 보내드리고요. 133번째의 만남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사연 신청곡 함께 보내주세요.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아내 갱년기 때부터 각방을 쓰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코 고는 소리로 싸울 일도 없어졌죠. 그런데요. 요즘 다시 안방으로 들어오래요. 뭐라고 답을 해야 상처를 안 받을까요? 1092번으로 주신 사연입니다. 야, 이거 글쎄요. 이거 뭐 제가 답을 하기엔 너무 어렵고 진짜 상처 안 받을 수 있게 잘 얘기하셔야 할 텐데. 아은 지혜로운 선택 판단. 아, 여러분 도와주세요. 박정현, 임재범이 노래합니다. 사랑보다 깊은 상처 4523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최진희 씨의 노래 물보라였습니다. 5721번으로 신청하셨고요. 그 전에 들었던 김동규 에스더 다시 태어나도 7522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류기석 씨의 사연 볼까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현장 관리자입니다. 더워서 땀도 그냥 마르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하세요 라는 글을 주셨는데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아 이거 따릉이 공공자전거들 가끔 보면 너무 내팽겨치듯 두고 간 흔적들이 보이는데 아 그거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류기석 씨 고맙습니다. 최은영 씨 속이 아주 시원하네요. 몇 달 전에 못 받은 월급 그리고 이번 달 월급을 받았습니다. 휴가 보너스를 받은 것 같아요. 삼겹살 사다가 식구들 구워줘야겠어요 하셨는데 아하, 오늘 삼겹살 파티 아 좋습니다. 기분 좋은 시간 쭉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은진 씨는 동사무소에서 어반스케치를 배운 지 1년째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소박한 전시회라지만 생애 최초 전시회라서 그런지 부담이 조금 듭니다. 너무 떨려서 선 하나 긋는 것도 손이 바르르르 진도가 안 나가요. 이은진 씨 행복하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조금은 설레면서 하는 작업 이런 거 좋잖아요. 즐기십시오. 전시회가 언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 마치시길 응원하고 있을게요. 한마음의 노래 꿈이여 사랑이여 8879번 그리고 높은 음자리에 바다에 누워 최정임 씨, 김경순 씨, 정미경 씨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승재 씨의 노래죠. 아득히 먼 곳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에요. 아, 오늘 사정상 보이는 라디오 쉬게 됩니다, 여러분. 5854번. 우리는 주말 부부인데 휴가여서 남편 있는 곳으로 가는 KTX 아닙니다. 지금 가고 계시군요. 저의 기분 같은 노래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목적지가 어디신가요? 설레는 마음으로 가고 계시고 또 설렘으로 기다리고 계시네요. 예, 잘 다녀오십시오. 신청하신 노래는 나의 사랑 그대 곁으로예요. 남궁옥분 씨도 불렀고 김승덕 씨도 불렀던 이 노래인데 오늘 제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5: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뚜라미 그대와의 노래. 3201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오늘 베스트 사연은요. 아내 갱년기 때문에 각방 생활에서 적응했는데 다시 안방으로 오라는 말에 고민에 빠지신 1092님이에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은요. 1415번으로 청해주신 노래예요. 녹색지대 사랑을 할 거야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AI가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일단 잠을 잘 못 자요. 땀도 쉴 새 없이 흐르고 머리까지 아파요. 얼굴은 볼빨간이 되고 그저 어디 대자로 눕고만 싶어집니다. 더위에 유난히 취약한 사람이 있어요. 큰 병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그래서 공감도 못 사고 혼자 이 여름을 앓는 사람들이 있죠. 3월이 돼도 내복 못 벗고 사는 사람들처럼. 할 거 다 하면서 더위까지 드신 분, 요즘 제일 열심히 사는 분들 아닌가요? 티셔츠가 홈빡 젖어서 집으로 가는 그분들께 두 배로 수고하셨다는 저녁 인사 전합니다.

오늘 첫 곡이 귀로 마시는 레모네이드 같아요. 5145님께서 그러셨는데, 그쵸? 톡 쏘고 청량하고 상큼하고, 그렇죠? 볼스가든의 레몬트리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양산이 40도고요. 부산이 39도. 대한민국 왜 이렇습니까? 윌림이 그러셨는데, 요즘에 우리나라가 동남아보다 더 덥다고도 해요. 냉방시설 잘 갖춰진 곳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뭐 옛날에는 에어컨 없던 시절도 있었다. 무조건 참아라. 요즘에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위 먹지 않도록 냉방시설 갖춘 공간에서 쉴 수 있는 환경, 건강 잃지 않을 작업 조건 부여하죠. 그래도 밖으로 이동하고 밖에서 시간을 써야 하고 일의 특성상 더울

0: 나눌 수 있는 저녁 스케치가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세요. 오늘 특별히 땀 많이 흘렸다 하시는 분. 7월 29일 수요일이고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CBS FM

You're done.

Leftover Cuties, When You're Smiling. 카펜터스의 Sweet Sweet Smile. 아, 클로딘 롱즈의 Happy Talk.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고생을 되게 많이 했는데 노래 세 곡은 참 밝고 경쾌해서 일단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어요. 열 분 오세요, 캐치님. 오늘 유난히 땀 많이 흘리신 분들 오세요 했더니 정말 땀 많이 흘리셨어요. 그런 분들만 오셨어요. 일단 3186님께 첫 커피를 드립니다. 수고했다는 말 가슴에 와 닿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택배 일하는데 정말로 티셔츠가 흠뻑 젖어서 지금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분께 커피 한잔 드릴게요. 6301님, 저는 불 앞에서 생선 구웠습니다. 저 구이집에서 일합니다. 아, 이분께도 커피 한잔 드릴게요. 다 이런 사연들인데 지금 제가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해야 되잖아요. 저의 하루를 말하려고 하니까 그냥 얘기하지 말아야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는 진짜 미움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더운 날 제가 정말 운 좋게 지금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거든요. 아, 저는 정말 오늘 시원하게 보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진짜 오늘 그런데 그냥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저 휴가 보내고 있어요. 저는 오늘도 여름휴가 중입니다. 오늘 야외 수영장 딱 가고 싶은 그런 날씨였는데 야외 수영장 딱 다녀왔습니다. 3시간 물속에서 놀다가 자글자글 물에 뿌른 손가락으로 회사에 방송하려고 출근했습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이런 사연은 오늘 커피를 못 받습니다. 캐치님들 이런 사연 보내면 안 돼요. 아니 다른 캐치님들이 진짜 오늘 진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런 거는 저는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 못 받습니다. 어쨌든 캐치님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5줄 우물정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툭툭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엔키님 신청해 주신 스티비 원더,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5023님 청해 주신 노래, Betty White, You are the first, the last, my everything.

존 덴버, Sunshine on my shoulders. 댄 포게버그의 롱거는 한인열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7086님, 쌈짓돈 어떻게 쓸까 고민했어요. 근데 돈 생기면 나갈 자리 생긴다더니 결국 일자리 잃은 조카 위로한다고 주머니 탈탈 털었네요. 주머니는 가볍고 마음은 푸근해지는 저녁입니다. 또 열심히 쌈짓돈 만들어야겠어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8174님, 지방 출장. 새벽부터 하루 종일 운전만 했습니다. 안양에서 출발했어요. 밀양시청에 도착했어요. 밀양시청 업무 후에 통영으로 내달렸어요. 통영에 마치고 숙박지인 익산에 막 도착했어요. 이제 좀 쉬어야겠습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브리트니 스피어스 럭키 들으셨고요. 스윗박스의 Life is Cool 보내드렸습니다. 아유, 8174님은 오늘의 이글거리는 태양을 차창으로 받으셨겠어요. 안양에서 밀양으로, 통영으로, 익산으로 이게 하루에 다 가셨다고 하니까 자동차에는 에어컨이 나와도 태양빛은 눈부시고 따갑고 또 피부를 태우기도 하는데 고생하셨네요. 숙소에 잘 도착하셨다니까 잘 쉬십시오. 그리고 7086님은 진짜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쌈짓돈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일단 만들어 놓으면 어딘가에 필요한 일이 있겠지 하면서 만드시는 것 같아요. 너그러운 분. 이런 분들께 또 복은 돌아 돌아 오겠죠. 일단 대단한 자로 꼽히셨으니까 이것도 기분 좋게 받아주세요. 대단한 커피 한 잔씩 나누겠습니다. 6시 44분이고요. 세탁기에 불이 시작돼서요. 보일러가 터졌고 베란다가 폐허가 됐어요. 지금 일주일이 돼가는데 주방 천장이며 벽면 아무리 닦아도 흔적이 남아있고 신랑은 퇴근 후에 온몸 땀으로 그을린 것 벗기고 청소하고 칠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힘들고 지쳐요. 라고 하신 스카이블루님께 오늘 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전하겠습니다. 펜타토닉스 피처링 토리 켈리 윈터 원더랜드 Don't worry be happy 이어지는 접속곡인데 시원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1, 2, 3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0: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4: 여행.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5: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6: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7: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이 노래는 김성윤님께서 신청하셨어요. 1부 끝곡입니다. 셀린 디온, My Heart Will Go On.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 해.
7: 홈픽.
9: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 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펜.
11: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It's My Life, 본조비의 노래 1415님께서 신청하셔서 2부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오늘 유난히 땀 많이 흘리신 캐치님들 오세요. 10분 정도에게 저희가 한 잔씩 보내드립니다. 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오셨냐면 8367님이 오셨어요. 이분은 찰옥수수 장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열심히 찰옥수수 장사를 하고요. 이제 청소하고 있어요 하시면서 저녁 스케치 풍경, 예, 풍경을 스케치해서 보내주셨어요. 아, 이분이 지금 어디에서 찰옥수수를 파시냐면 제가 동네 이름부터 화끈한 화산동에서 찰옥수수를 팔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화산동은 어디 있냐면 화성시 병점구에 있습니다. 화산동 이름도 화산동이에요. 궁금하시죠? 찰옥수수 가게. 저희 인스타그램에 올려드렸어요. 인별그램 한번 와보세요. CBS FM 이브닝. 저녁 스케치니까 CBS FM 이브닝. 영어로 쓰시면 되는데 어려우시면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이렇게 검색해보세요. 저희가 올려드린 사진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장사를 하셨어요. 도로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있었을 테죠. 지붕 위로 떨어지는 태양볕의 열기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옥수수 찜통에서 피어오르는 열기까지 삼열기 속에서 하루를 무사히 마무리한 저녁 스케치 캐치님의 사진입니다. 캐치님은 안 보이시고요. 찰옥수수만 보여요. 아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아, 드려야죠. 이분께 꼭, 아, 드릴 거예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오늘 진짜 하나하나 사연을 읽는데 다 드리고 싶네요. 땀수건 4장째 교체 중입니다. 맨홀 시설물 관리. 짱 더워요.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까지 데려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오늘 땀 많이 흘리신 분들 오세요. 어디로 오시냐면 레인보우로 오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390으로 오시면 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7: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8: 메디힐 토너 패드.
9: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1: AI가 다 해줘.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2: 콜레스테롤

A Flock of Seagulls, Space Age Love Song 들으셨어요. 마돈나의 Material Girl, 데비 깁슨 Electric Youth. 이 노래는 6947님께서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 오늘 정말 덥긴 더웠고 많은 분들이 진짜 힘든 하루를 보내셨어요. 저는 에어컨 기사예요. 한 집 한 집 끝날 때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는데 그럴 때마다 고객님들이 수건을 건네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9843님이시거든요. 오늘 정말 여러 시공 기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다 정말 뭔가 이제 막 고치고 막 수리하고 이런데 얼마나 땀이 나요. 집중하면은 막 이렇게 시원해도 막 땀이 나는데 그러지 않아도 더운 날. 근데 에어컨 기사님은 에어컨이 망가졌으니까 에어컨을 틀어드릴 수가 없잖아요. 에어컨 고장 날 때. 그러니까 진짜 찜통 더위에 그대로 맞으시면서 오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9843님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릴게요. 아들이 군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타일 작업하고 있어요. 에어컨 없는 신축 건물이라서 더위 많이 타는 놈이거든요. 걱정이 됩니다. 제가 에어컨 트는 것도 막 미안해지더라고요. 7843님께서 아드님이 타일 작업하고 있대요. 아들한테 이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전해주시고요. 저희들의 응원도 좀 전해주시고요. 아까 그 찰옥 수습하는 노점상에서 사연을 다시 주셨습니다. 용씨님이 읽어주시는 사연을 여학생 손님이랑 같이 들었어요. 학생이 어머어머 이렇게 반응해 주셨다고 그 사이에 또 많이 나가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라고 주셨거든요. 8367님이 아 오늘 완판하고 정말 손 탈탁 털고 기분 좋게 집으로 가셨으면 좋겠네요. 이분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전하려고 하는데 저는 아이 돌보미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자꾸 나가서 놀고 싶다고 조르니까 아이 엄마가 놀이터에서 놀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3시간 놀아줬는데 아 지금 퇴근 중인데 눈에서 땀이 나요. 9062님이 3시간 놀이터에서 아이랑 놀아주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받으시고 오늘 얼른 집으로 잘 퇴근하세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황선주님 청해주신 노래 나나무스크리의 Only Love 들을 거예요. 너티님이 청해주신 바브라 스트레젠드의 메모리도 들을 거예요.

Just a perfect day. Drink sangria in the park. And then later,

밤에 Long Goodbyes 들으셨고요. Lou Reed Perfect Day 0464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8522님께 드릴게요. 샤시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이 제일 바쁜 때라서 저녁 9시까지 열심히 잔업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하고 보내셨습니다. 오늘 사연 저 읽으면서 아,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진짜 치열하게 잘 살아내셨구나. 아, 그래도 나는 좀 편하게 보낸 거구나.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쵸. 아직 여름은 많이 남아있고 지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애쓴 마음, 애쓴 몸 내려놓고 무사히 다들 집으로들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린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하루나 이틀님 청해주신 노래 듣겠습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관절

0: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이형약품.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5: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5: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9: 시에나 스파이로 Great Expectation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녁 스케치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

0: 협계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건강한 모습으로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웃고 있어도 우는 것처럼 땀이 흐르고 쉬고 있어도 일하는 것처럼 숨이 차지 않던가요? 전국이 펄펄 끓으면서 오늘도 부글부글 얼음물로도 멈출 수 없고 에어컨 바람으로도 낮출 수 없는 열기. 자, 지금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천천히 음악으로 식혀볼게요.

0: voice the truth?
1: Yes, maybe you

0: 마치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 아니셨습니까? 중간에 막 탭댄스도 들어가고 요영석, 김기형 두 남자 듀오로 완성이 된 화이트의 화이트. 우리 소연 아빠가 야 치명적인 멜로디인데요. 더위조차 잊게 만드는 곡입니다 하고 고맙습니다. 막 온 세상이 하얗게 눈이 내려서 하얀 빛이 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오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근데요, 왜 냉면이 좋을까? 아니면 칼국수가 좋을까? 수영장이 좋을까? 아니야, 아니야. 사우나는 어떨까? 요즘 왜 그런 밸런스 게임이 유행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씨에 이제 그런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게 끌리세요? 전국의 한낮 기온이 35도 그 이상을 찍고 지역에 따라서 뭐 40도 가까이 올라갔는데 여러분은 평생 이건 이제 가정을 해서 평생 여름만 지속된다. 아니면 평생 겨울만 지속된다. 근데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까요? 나는 이런 이유로 여름에 한 표, 아니면 난 저런 이유로 겨울에 한 표.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9390으로 아니면 레인보우 게시판엔 무료로 글을 남기실 수 있으니까 밸런스 게임 한번 참여해 보세요. 그래서 겨울에 한 표 찍으시는 분께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여름을 찍으신 분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기다릴게요.
1: 숭실사이버대에서
2: 숭실력자
1: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약 30여 년의 차이가 나는 남녀 듀엣 곡을 들어봤습니다. 박정현, 임재범이 노래한 사랑보다 깊은 상처. 그리고 그로부터 한 30여 년 전에 진송남, 정훈희가 노래한 청실홍실 7326번으로 청해 주셨는데 이 청실홍실이 예전에 그 전 TBC 드라마죠. 동양방송이라고 청실홍실 주제곡으로 사용된 음악인데 아마 굉장히 반갑게 따라 부르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 김세윤, 장미희, 정윤희 주연이라고 우리 박필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맞나요? 전

기억이 안 나요, 잘. 솔직히 맞아? 어디 봐. 김세윤, 정윤이 오 옆에서 지금 바로 찾아가지고 아주 듣기 양양한 표정으로 보십시오. 자, 이 배우들 맞지요 하고. 그래서 그때 그랬대요. 이제 한 남자와 두 여자를 사이에 두고 어떤 여자를 택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었나요? 그래서 공모까지 시청자 공모까지 했다고. 장미를 택해야 하냐, 정윤이를 택해야 하냐. 아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옛날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자, 그나저나 자, 여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겨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꼭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수지 님이 저는 겨울에 태어나서 그런가 유독 더위를 정말 많이 타요. 추위엔 강한데 여름엔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못해요. 태어난 계절과 상관이 있을까? 글쎄 궁금하다 그러시는데 이게 뭐 어느 정도는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아주 강한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연구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린 시절을 보낸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기억이 많았던 계절 그리고 뭐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기후 개인의 성향 그런 거에 따라서 계절을 선호한다 그러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진수지님은 이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지 않을까. 또 수선아님은 아유 겨울이 낫죠. 더운 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9388 휴대전화로는 아유 거두절미하고 전 여름이 좋아요. 말도 하기 싫어. 너무 너무 여름이 좋아. 또 영원한 날다람쥐님은 어우 멋져요. 당근 겨울이죠. 하얀 눈이 소복소복 오면 기분이 정말 좋고 행복하기까지 해요. 크리스마스도 있죠. 연말연시도 있죠. 당연히 겨울 또 겨울입니다. 아자아자 겨울 힘내라 하면서 겨울을 얼마나 기다리실까. 닉네임하고 딱 어울리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영원한 날다람쥐님 네 분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아, 알을 드셔도 좋고 뜨알을 드셔도 좋고요. 이어지는 곡은 홍희경님 8327번으로 정해주신 김민우입니다. 입영 열차 안에서.

한국의 음악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담았어요. 그렇죠? 샤이닝 스프링부터 시작해서 해피 크리스마스까지. 러브홀릭의 놀러와 5958번으로

해주셨고 또 8922번으로 서늘하죠. 최양숙 가을 편지. 또 엄기선님 쓸쓸한 쿨한 여름의 그 느낌입니다. 벚님들 그 바닷가 정해 주셨고 김민우 이병열차 안에서 내곡의 음악 이어들었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40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여러분 평생 여름만 지속된다면 아니면 평생 겨울만 지속된다면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콕 찍어야 돼요. 콕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하고 우리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예 여름을 좋아하는 분이 한 60%, 한 40%는 겨울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 나머지 60, 40 다 찼네. 근데 그중에 뭔 소리 다 집어쳐. 난 봄, 가을이 좋아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명푸님이 이런 글을 주셨어요. 시내버스 운행하면서 홍대 입구 정류장을 지났는데 쉼터 벤치에 젊은 남녀 둘이 꼭 껴안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주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근데 꽉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어찌나 웃음이 나오든지요. 자, 이 더운 날씨에 그 두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 아 그래 저 두 사람은 지금 이 폭염은 저 사람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들의 사랑에 비하면 이 폭염은 차라리 차갑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랑의 열기를 보면서 나지막이 혼자 중얼거렸죠. 나도 저렇게 불타오르던 시절이 있었는데. 늘 똑같이 핸들 잡고 달리는 일상이지만 오늘따라 그 한 장면이 잊고 살던 저의 청춘을 톡 건드렸습니다. 멋지시네요. 우리 명푸님. 예,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뜨 아를 드시든 아 아를 드시든 예, 다 호환이 가능한 그런 쿠폰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무엇을 선택하셨느냐. 바다로님은 겨울, 여름. 아무리 벗어도 시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멀리 떨어져야 되잖아요. 아우 더워 더워. 아유 더워. 겨울은 추우면 더 입으면 견딜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꼭 붙어 있으면 되잖아요. 아유 전 겨울이 나요. 겨울이 하고 바다로님 그런가 하면은 동지짱님은 에이 여름이 좋죠. 겨울엔 추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근데 여름에 해가 길잖아요. 활동시간도 많고 먹거리도 풍성하고 맞아 과일이 또 맛있잖아요. 예, 근데 저 뭐죠? 저는 간쓸개예요. 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왜 그러는 거지? 좋은 인연님은 여름이 좋죠. 겨울엔 난방기구 때문에 눈이 너무 건조해요. 그것도 그래요. 맞습니다. 예, 박연주님 청해 주신 곡, 또 쓸쓸한 곡 한 곡 듣죠? 이동헌입니다. 이별 노래.

0: 아까 이 노래에는 어떤 핵심인 것 같아요. 보통 8월에서 10월 사이에 이제 가을 무화과를 수확한다고 하는데 이 무화과 정말 맛있죠. 아주 달죠. 9월경이면 이제 맛있는 무화과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모노의 파라다이스, 오정님, 보미님, 또 이동은 이별 노래 정해 주셨습니다. 이승민님이 저는요. 굳이 선택을 하라면 여름을 택합니다. 여름이 좋아요. 겨울에 비해서 면역력도 훨씬 좋고요. 아우, 겨울엔 감기가요. 여름엔 감기가 덜 와서 훨씬 좋아요. 근데 쿠폰 주시나요? 드려야죠. 당연히 쿠폰 드려야죠. 참여하셔서 읽혀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3: 콜레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AI가 다 해줘.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바로스 ERP.
1: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어머나, 아까 몰래한 사랑 얘기하면서 무화과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1394번으로 오늘 무화과 사왔어요. 벌써 나왔더라고요. 달고 맛있어요 하고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우리 님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산울림,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5606-8083번으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사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사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사원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사원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

0: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3: 집에서 홈픽해.
5: 홈픽.
4: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3: 지금 홈픽해.
5: 홈픽.
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5: 홈픽.
3: 홈픽.
6: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7: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노래 노란 샤스라고 해야 확실하게 느낌이 살죠. 그리고 이렇게 바이올린 연주라는 느낌보다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옛날에 어른들이 깽깽이라 그러셨잖아요. 휘들러. 예, 그 느낌의 이 음악 연주가 참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곡입니다. CBS 음악의 FM 김현주 행복한 동행 2부 첫 곡으로 함께 하셨고요. 오늘 여름이 좋으세요? 겨름이 겨름. 여름이 좋으세요? 겨울이 좋으세요? 여쭤봤더니 3343번으로 여름은 계곡정자에서 계곡정자 상상을 해보세요. 아내의 무릎을 베고 누울 수 있어 좋고요. 겨울은요. 아랫목에서 영감이 까주는 군밤을 먹을 수 있어서 좋죠. 여름인들 겨울인들 동무가 있으면 모두 다 좋지요. 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있는 우리는 정말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3343번으로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산정.
1: 이젠 랜가드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6: Good Music Station. CBS FM.

유재하 가리워진 길 1405 또 3안의 64번으로 정해 주셨고요. 주얼리의 One More Time 6296번으로 정해 주셨는데 이탈리아 댄스 가수죠. 잉그리드의 2F2를 One More Time으로 영어예요. 번안했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번안은 번안이죠. One More Time. 아주 그 아코디언 연주가 쿵따라락딱 쿵딱쿵딱 그러면서 너무 신났어요. 또 나훈아 해변의 여인 8332번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예, 0674번은 여름이 좋으세요? 겨울이 좋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전 더워 죽어도 여름이 좋아요. 예, 죽어도 전 여름에 죽을래요. 추우면 활동도 어렵잖아요. 움츠러들고. 아이 전 여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0674번으로. 예, 선동님 너무했어요. 아까 제가 여름 겨름 그랬더니 겨름이 되면은 덥기도 하고 눈도 오겠네요. 그런 선동님은 겨울을 좋아하세요. 예, 그쵸. 눈을 좋아하시죠. 그래서 눈이 오면 항상 이렇게 눈에 발자국 내지는 뭐 그 낙엽 이렇게 자국을 내서 저한테 사진을 가끔 보내주시죠. 겨울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리고 섬지바이님은 저는 겨울에 태어나서 그런지 겨울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따뜻한 음식도 좋고요. 가을에 태어난 저는 겨울도 좋고 여름도 좋고 어떡하지? 빨리 정해야 되는데 방송 끝나기 전까지. 그렇죠? 우리 박상한 프로듀서는 여름을 선택했어요. 근데 저는 아직 결정 못하고 있어요. 다 좋아요. 큰일

했어요. 어쨌든 대한민국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좋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으니까. 아까 누가 그랬죠? 우리 아이는 여름 반, 겨울 반이면 좋겠대요. 봄, 여름 좋아하시는 분들 어떡하라고요. 큰일 납니다. 자, 읽어드린 모든 분들 모바일 쿠폰 바로 보내드리고요. 별빛지은님 2388번으로 청해 주신 곡 이문세입니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현태님 청해 주신 자우림의 헤이 헤이 헤이, 또 윤상 이별의 그늘 1128 지은님 청해 주셨고, 이현실 비게인 오후 한상범님 또 성남님 청해 주셨어요. 비게인 오후 원곡이 뭔지 아시죠? 바비 빈튼의 멜로디, 아 마이 멜로디 오브 러브죠. 마이 멜로디 오브 러브의 그 바비 빈튼 곡인데, 번하늘에서 이현실 씨가 불렀고, 또 이문세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이렇게 네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 여름이 좋네 겨울이 좋네 얘기들 하시는데 정말 재밌어요. 허브티님은 저는요 여름에 맥을 못 추겠어요. 학교 다닐 때도 저는 2학기 때 공부를 더 잘했어요. 추워야 뇌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와, 말 된다, 그죠? 2학기 때 공부를 더 잘하셨다니, 허브티님. 또 8184번으로, 저는 어릴 때 눈이 너무 싫었어요. 우리 박상원 프로듀서 같은데요. 눈 쓸어야 되는 게 너무 싫어서. 외출에 제약도 많죠, 그렇죠? 그리고 추위를 너무 타서, 여름이 좋죠. 가을을 기다리는 설렘도 있고, 낭만이 많은 여름밤, 밤바닷가 너무 좋아요. 여름 최고 하셨어요. 또 쉬리님은,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하는 얘기일 텐데, 겨울이 좋죠. 여름은요, 이 나온 배, 이 배를 커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겨울은 코트를 입으면 되잖아요. 두꺼운 옷으로 탁 가릴 수가 있잖아요.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내달님은 저하고 비슷해요. 저는요 눈을 너무 좋아하고 비 오는 것도 좋고요. 어떡하죠? 여름 겨울을 고를 수가 없네요. 여름 겨울을 고를 수가 없다. 겨름을 고르세요. 그럼 겨름. 예, 세 분께, 아, 네 분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2537번으로 정해주신 김수철이에요. 못다 핀 꽃 한 송이.

오늘은 날이 너무 더워서 겨울이 좋을까요? 여름이 좋을까요? 얘기하다 보니 두 시간이 다 지나버렸네요. 지일동기님이 저는 어린 시절에 눈이 많이 오던 겨울 학교에 다녀오면 아이고 추웠지 하면서 막 눈을 털어주시던 어머니가 계셔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 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겨울이 참 좋은데 천국에 계시는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하고 또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셨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 지일동기님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신촌 블루스 아쉬움 김효숙님 또 정일님 청해 주셨고 강병철과 삼태기 냉면 요즘 그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이 있잖아요. 그 냉면하고는 한 30년 차이 나는 그런 곡이죠. 너무 달라요. 가격도 그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르고 맛도 많이 다르고요. 또 김수철 못다 핀 꽃한송이 세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르세이에서 세탁 세제,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0: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랑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행복이 하면 하하임.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5: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8: 이제 정말 본격적인 여름 시작인 듯하죠. 내일도 펄펄 끓는 날씨가 될 거라고 하니까 내 컨디션 내가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끝곡은 템페스트 파도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완,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잘가, 안녕, 헤어지는 인사한 다음 괜히 한번 뒤돌아봤을 때 앞모습보다 더 많은 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앞모습에는 보여주고 싶은 표정들이 있지만 뒷모습에는 미처 꾸미지 못한 하루가 남아있거든요. 괜찮다며 웃고 돌아선 뒤에도 어깨가 조금 처져 있거나 발걸음이 무거워 보일 때, 그럴 땐 슬며시 다가가 어깨 동무를 해주고 싶기도 합니다. 오늘 내 뒷모습은 어땠을까요? 씩씩하게 고개를 들고 걸었는지, 아무도 모르게 지친 걸음을 옮겼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뒷모습을 볼 순 없지만 오늘의 걸음이 얼마나 힘겨웠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나에게 다정하게 어깨 동무하며 안부를 묻고픈 수요일 밤.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7월 29일 수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나윤권의 뒷모습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작별 인사 안녕 한 다음에 곧장 돌아서는 게 아니라 괜히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한 번 더 뒤를 돌아볼 때가 있죠. 그 순간 누군가의 뒷모습이 유난히 좀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득 궁금해지기도 해요. 오늘 내 뒷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혹시 아무도 알아봐 주지 못한 지친 기색이 남아있다면 오늘 밤만큼은 내가 먼저 그 뒷모습을 다독여주고 싶네요. 수고했다고, 이제는 좀 쉬어도 괜찮다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발이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3: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5: 현대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6: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5: 큐큐큐큐 큐밍.
6: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김혜림의 날 위한 이별, 욜로님이 청해 주신 노래였고요.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엄정화, 하늘만 허락한 사랑이었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말까지 휴가인데 딱히 계획이 없어요. 6438번으로 보내셨네요. 그날그날 딸이랑 즉흥적으로 놀러 다니려고요. 그동안 미뤄왔던 건강검진도 받아보려 합니다. 쉬는데도 할 일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하셨어요. 그렇죠. 뭐랄까 약간 차이가 있죠. 하고 싶었던 걸 하는 것과 못했던, 미뤄놨던 걸 약간 숙제처럼 하는 것. 건강검진도 물론 받으셔야 하지만 그래도 네, 즐겁게 하고 싶었던 거 많이 하시면서 네, 그렇게 휴가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아침에 고구마 순을 따와 산에서 손질해서 네 솥을 삶아 널러 말렸네요. 부지런한 엄마를 보니 참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저녁 갈무리하며 다녀갑니다. 4791번으로 사진이 아마 그 어마어마한 양의 고구마요. 어머님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데 고구마 순 다듬기 산매경이시네요. 에이,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 남편은 멕시코 출장을 갑니다. 집에 저 혼자 2주 동안 있네요. 큰아들은 군대, 작은아들은 친구들이랑 배낭여행 갔어요. 이렇게 혼자 있는 건 처음인데 잘 견디고 출근도 잘할 수 있겠죠? 하셨어요. 또 혼자만의 여유, 기쁨을 또 느끼게 되실 수도 있죠. 꿈이 또 옆에 있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5802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예요. 오페라 오랜만에 우린.

한여름엔 냉장고 문을 자주 연다. 요즘은 정수기가 생활화됐지만 언제부턴가 다시 보리차를 끓이고 식혀서 유리병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고 마신다. 물을 끓이고 보리를 넣어 갈색으로 우러나길 기다리고 뜨거운 김이 모두 빠질 때까지 식혀야 하는 일련의 과정. 몇 모금의 시원함을 위해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하나 싶지만 생각해보면 우린 언젠가부터 너무 편리함만을 좇으며 살아온 것도 같다. 보리차가 충분히 우러나고 뜨거운 물이 천천히 식기를 기다리는 동안 무언가를 직접 준비하는 기쁨과 기다림 끝에 마주하는 반가움 또한 잊고 살았던 건 아닌지. 시간과 손길이 들어간 것에는 그것만이 줄 수 있는 충만함이 있다. 천천히 끓인 음식, 한 땀씩 완성한 물건, 꾹꾹 눌러 쓴 손편지 같은 것들도 서두르지 않아야 비로소 깊어지는 것들. 편리함의 시대에 살다 보니 오히려 사무치게 그리운 것들이기도 하다. 밤의 끝자락에서 오늘도 냉장고에는 보리차 한 병이 차갑게 대기 중이다. 무더위에 달아오른 하루를 식히며 꿀꺽꿀꺽 시원하게 한잔 마셔야지.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동물원이었습니다. 변해가네.

그러나 이제 벌써 1년 8684번으로 정해주신 SG워너비 타임리스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이수영이었습니다. 덩그러니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관절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7: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8: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싱크볼로 바꿔다오.
9: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싱크볼.
10: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1: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끝곡 5659번으로 청해주셨어요. 슈가의 노래네요. 샤인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5: 그때도 지금도 피엔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렉

0: 지금 자연은
1: 한여름 숲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매미의 노래, 쓰름매미의 노래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은 편이지만 노래의 크기와 울림은 어느 매미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수컷은 배를 수축할 때 쓰 하는 소리를 내고 이어 배를 이완하면서 름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동작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듣는

0: 쓰름 쓰름이라는 독특한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노래는 숲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힘차며 암컷에게 자신의 존재와 건강 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사랑의 신호가 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노래 오랜만에 들으니 시간이 거꾸로 가는 듯, 그 시절 노래방으로 데려다 놓은 듯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꿈음 속으로님. 이런 노래 부를 때 약간 인상을 쓰면서 불러요. 잘 불러지곤 하죠. 아비가일님, 딸아이랑 코노 갔다가 왔습니다. 간만에 소리 질렀더니 목이 칼칼하네요 하고, 아, 이미 부르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창문 1378님은 코인 노래방 비용 지출이 커서 시골집에 죄송합니다. 시골집에 노래방 기기를 구입했어요. 더운 건 안 비밀입니다. 오, 기기 완비. 집에 손님들 많이 놀러 오실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캔이었어요. 천상연.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카티프로 시

0: 샴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8: 참 좋은 여행
9: 현대 큐밍.
10: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11: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2: 큐큐큐큐 큐밍.
13: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6: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7: Good Music Station. CBS FM.

세곡이었습니다. 6438번으로 일부에 청해 주셨던 노래 투투 그대 눈물까지도 일기예보에 떠나려는 그대를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윤종신의 부디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1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밀린 숙제 끝? 오늘 미뤄뒀던 일 두 개를 끝냈습니다. 하늘바다님, 첫째 햇살이 좋아 이불 빨래를 했습니다. 둘째, 법정 의무 연수 4시간을 이수했습니다. 시험 성적은 100점. 이 무더위에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낸 나 자신에게 쓰담쓰담 합니다. 어우, 잘하셨네요. 시험 성적도 100점, 이불 빨래도 100점. 또 하루 끝에 꿈음에 오셔서 참여해 주셔서 또 100점, 300점이네요. 고맙습니다. 1038번으로는 오늘 아침 출근하는 지하철에 자리가 많이 비어져 있더라고요. 이맘때가 여름 휴가철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도 없고 자리도 앉아서 가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7월 말, 8월 초 이때가 제일 많이들 떠나시는 시기이기는 하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578번으로는 오늘 하루 직장에서 여러 일들이 겹쳐 마음이 엄청 우울했습니다. 그냥 혼자 독백 속에 있다가 뭐라도 소음을 내고 싶어서 너튜브 음악 대신 라디오를 켰는데 와, 아직도 유니 씨가 하고 있는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진짜 오랜만에 꿈음 들어요. 한 곳에서 한결같이 자리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오늘 느꼈는데 대단하다 느껴집니다. 여전한 분위기 감사해요. 네,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몇 년 만에 오신 거예요? 10년 만에 막 이렇게 오신 거 아닌 건가요? 어쩌다 보니까 네, 이렇게 아직도 있네요. 제가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이 노래는 아까 5868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모기도 더운지 날지도 못하고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더라고요. 우리 예, 이제 나중에 보자 하시면서 윤건의 노래 청해 주셨네요. 가을에 만나.

리세네의 프리티 걸, 데이식스 해피였습니다. 해피 이 노래는 신청하신 분이 계셨어요. 4607번으로 보내셨나요? 10년 전 노량진에서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처음 꿈은 들었는데 지금 10년 차 공무원이 되어 퇴근길에 꿈은 듣고 있습니다. 바로 합격하셨나 보네요. 힘든 때가 많았지만 그동안 잘 버텨준 저를 위해서 노래 선물하고 싶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데이식스의 해피. 네. 잘 걸어오고 계시네요. 멋지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4035번으로는 친정에 와 있는데 바람이 불어 너무 시원하고요. 별이 총총 쏟아질

듯 나오고요. 분위기 내준다고 등을 달아준 남편이 들어놓으라고 평상에 돗자리도 깔아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 레인보우 들으며 별 보고 있을게요. 잠들지도 모르겠어요. 아, 들으셔야 되는데.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밤하늘은 이제 멀리서 잡으셔서 별이 잘 보이진 않는데, 돗자리에, 평상에 돗자리를 깔아 놓으셨는데, 날아갈까봐 바람에 벽돌로 이렇게 내 귀퉁이에다가 벽돌을 올려 놓으셨고, 거기 너무, 이렇게 많이 쓴 것 같은. 베개가 하나 올려져 있는데 거기 누워있으면 진짜 잠이 쏟아질 것 같네요. 별도 쏟아지고 잠도 쏟아지고. 듣고 계신가요? 심세 브라이트만님, 휴가 다녀오니 일이 너무 많이 생겨서 퇴근 후 택시 타고 이제 들어갑니다. 기사님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니 반갑네요. 늦은 밤 운전하시는 기사님께 안전운전하셔요 하셨고요. 저희 가족 태백산 소도 캠핑장으로 여행 왔습니다. 여기는 너무 시원해요. 수빈이 응원한다고 방송에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수빈맘님. 네, 듣고 계신가요? 좀 시간이 늦어서 잠들지는, 아이가 잠들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선우정아의 노래 이어드립니다. 나랑 걷자.

0: 선우정아 나란 걷자 헨 나는 여기에 있어.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소수빈이었습니다. 머물러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3: 대학교. AI가 다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4: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윤미래 To My Love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희였습니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19자
1: 필리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

0: 연간 인당 200만 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카티 프로 시!

0: 프로.
1: 보조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 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다음 곡도 한 땀 한 땀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Thank you.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펜
2: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할리우드에서 가장 바쁘고 또 가장 사랑스러운 커플을 꼽으라면 톰 홀랜드와 젠데이아 커플을 빼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10년 전 영화 스파이더맨 홈커밍 오디션장에서 처음 만나 첫눈에 반했다는 두 배우. 이후 꾸준히 사랑을 이어왔는데요. 올여름엔 스파이더맨 브랜디 뉴데이에 이어 대서사극 오디세이에도 동반 출연하며 생애 가장 빛나는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곁에 있을 때가 가장 편하고 전혀 긴장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젠데야가 밝힌 톰을 내 사람이라 확신하는 이유라는데요. 불안을 지워주는 사람이라는 말. 그러게요. 참 든든하면서도 미소 짓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도 불안은 스르르 녹고 마음의 온기는 차오르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오늘도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네, 오늘의 첫 곡은 컨스피러시 중에서 모튼 하켓, Can't Take My Eyes Off You 들으셨습니다. 톰 홀랜드와 젠데이와 특유의 밝은 에너지와 프로다운 모습으로 대중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죠. 와,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 오늘 오프닝을 들으니까 더더더 참 부럽다고 하기보다는 아, 너무 좋겠네요. 비글 커플, 각자 이름을 따서 톰데이야라는 애칭으로 부르는데요. 얼마 전에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린 게 또 알려져서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오늘 개봉한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데이에선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도 궁금하네요. 아, 저런 게 정말 저런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니면 맞죠? 저런 게 사랑이죠? 저런 게 정말 완벽한 커플 아닌가요? 그 앤드쌤이 말한 절친 같은 동반자, 서로 가장 있을 때 그 성경에서도 나오는 부끄러움이 없이 네, 하나가 있는 것 같은 나 혼자 나와 같은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는 두 사람이 같이 있는 모습. 네, 4833님 맞아요 맞아요. 두 커플 너무 사랑스러워요. 저도 올 신랑이랑 있을 때가 제일 편하네요. 평생 내 편이죠. 가끔 혈압도 올려주지만요. 4245님 정말 그래요.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이 시간 되면 항상 마음이 안정을 찾게 되더라고요. 강대기도 그런 시간이겠죠? 완전이요 여러분. 완전. 이게 꼭 어저께 영사배 보셨어요? 저 무슨 정신이었을까요? 어저께 영사배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어제 업로드 날이었는데 항상 화요일이면 오늘 6시 반 영사배 업로드 됩니다. 예고하곤 했었는데 빠르면 전날에부터 어저께 저희가 숨겨놨던 비장의 카드 저의 절친 송은희 씨가 마지막 게스트로 영사배 시즌 1 네, 총 8편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 청취자분들이 무슨 넷플릭스도 아니고 시즌이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원래 8개로 기획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게스트로 누구랄까 하다가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송은희 씨를 외쳐주셔서 초대했는데 너무 재밌었다고. 오초의 법칙님, 영사배 막방 잘 봤어요. 시즌2를 기다리며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너무 많이 아쉬워해주셔서 오, 진짜 이렇게 많이 아쉬워해 주시다니 하고 약간 행복했어요. 라키님, 아 어제 영사배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끝이라니요. 안 돼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시즌2로 빨리 돌아와 주세요 하셨는데 네, 많이 많이 요청해 주세요. 시즌2가 생기면 저도 좋겠네요. 어저께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 이 사랑이라는 게 꼭 남녀 간에만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우정에도 있고 사제지간에도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있고 또 청취자와 또 DJ 또 뭐 그쵸? 네, 모두에게 비슷한 모양의 사랑이 존재한다. 그것은 편안함과 즐거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로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자,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최영음 공유데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영음 공유 이벤트, 영음씨 같이 들어요. 오늘은 특별히 최영음 1002일을 맞아 1002일 맞이 이벤트로 함께하겠습니다. 1000일이 지나도록 아직도 최영음을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 널리 알려주세요. 톰데이야 커플처럼 가장 편한 사람과 공유해도 좋고요. 요즘 너무 더우니까 그냥 틱 문자만 보내면 짜증 유발될 수 있습니다. 더운데 잘 지내니 안부 물으면

그래서 슬쩍 알려줘도 좋고요. 레인보우 앱 켜시면 카톡 모양 보입니다. 그걸 꼭 누르면 최강희의 영화 음악을 친구와 함께 듣겠습니까? 하는 창이 떠요. 다시 확인 버튼 누르면 우리가 평소 쓰는 카톡 친구나 채팅창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공유하고 싶은 친구나 단톡방 정해서 나누면 끝. 최영음이 벌써

0: 골고루 나눠드리겠습니다.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음악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문자메시지 번호는 같아요.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1: 서울사 2번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 2번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

네. 박정원님, 썸머 듣고 있으면 초록초록한 풀숲, 투명하게 찰랑이는 푸른 바다, 반딧불이 가득한 밤 풍경이 생각나네요. 정말 여름 한가운데로 데려다주는 노래 썸머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요. 맞아요. 기쿠지로의 여름 중에서 썸머 들으셨어요. 정말 표현을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여름 같기도 하면서 그냥 마냥 쨍한 것이 아니라 되게 아름답고 오묘한? 저의 표현은 마음에 꽉 차진 않네요. 정말 약간 몽환적.

이면서도 그런 느낌 너무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0789님 신청곡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메시지 드려요. 20년 가까이 이어오던 카페를 접고 버스 운전기사에 도전 중입니다. 큰 차를 좋아하거든요. 시험에 합격했더니 오랜만에 뿌듯하네요. 기꺼지로 썸머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와, 버스 운전사 되시는 거예요? 오, 너무 기대되는데요. 저 요새 버스를 자주 타는데 제일 앞자리에 저는 타거든요. 버스 기사님이 룸미러를 이렇게 쓱쓱쓱 보시고 어떨 땐 최강희 씨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속의 말로 혹시 라디오 못 들으시나요? 네, 궁금해요. 우리 청취자분이신지 아니신지. 앞서 들은 곡은 바그다드 카페 중에서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중에서 1번 전주곡이었습니다. 영화에선 카페 주인인 아들이 내내 이 곡을 연습해요. 서툴던 멜로디가 점점 익숙해지듯이 카페 무인이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이 참 좋았죠? 네. 0906님, 이틀 동안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제야 천일 축하 메시지를 전해요. 결혼 전날에도, 출산 직전에도, 아이니 천이 나는 순간에도 항상 함께 소식 나눈 최영음. 늘 항상 그곳에 계셔주셔서 감사하고 천일 너무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즌은 꼭 있어야 합니다. 1874님. 저도 모임하고 있는데 별로라고 생각한 친구도 거리를 두었다 다시 만나면 좋은 것처럼 아쉬움을 쉬었다. 꼭 시즌2로 영삽에 만나기를요. 네, 저도 바라봅니다. 짱바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 중한 명이 어제 송은이님 말하는 모습이랑 너무 닮은 거예요. 저랑 동갑인데 언니 같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해결책 제시해주는. 그래서 어제 그 친구한테 영삽해 보라고 연락했어요. 하셨습니다. 멋진 뿜뿜인 친구겠네요. 네. 정말 해결책은 완벽하죠. 완벽해. 온유님. 여긴 베트남 호치민입니다. 딸내미 사위손자 보고 싶어서 다니러 왔어요. 딸과 함께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네,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원한 여름 노래 이어갈게요. 듀스의 여름 안에서 태풍 태양 중에서 듣고요. 와일드 싱 트라잉글의 러브 이즈. 양말 신은 고양이님 신청곡입니다.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네, 와일드싱 OST에는 좋은 곡들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지나도 기억될 것 같다고 라큐님. 그렇군요. 와일드싱 OST, 그쵸. 최성곤님의 니가 좋아까지 일단 좋은 곡만 해도 우리가 아는 유명한 곡만 해도 두 곡이니까. 근데 이 트라잉글은 여름마다 좀 활동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시원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프랑지파니님, 우와, 닮은 꼴 같은 두 노래 연달아 들으니 더위가 싹 가시네요. 감사해요. 0691님, 회사가 바빠서 휴가 반납하고 일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익숙한 노래들이 나와 반가운 마음에 문자 보내요. 네, 참 반가웠어요. 홍언니님, 자동차 안에서 라디오 듣다가 오늘은 핸드폰으로 레인보우 들으니 강희 씨 목소리가 더 아름답게 들리네요 하셨습니다. 부끄럽네요. 아, 왜 부끄럽지? 네,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0203님, 부산에 있는 언니랑 휴가 보내려고 KTX 타고 가고 있습니다. 거제도에 있는 삼해도 가려고요. 강지도 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와, 좋겠다.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오세요. 네, 여러분 휴가 어떻게 가세요? 7발 8초 휴가철 아닌가요? 궁금하네. 저는 안 가요. 저는 요번에 휴가 안 가요. 요번에 여러분 휴가 갔다 올 동안 저 계속 여기 있을 거니까요. 많이 찾아주시고요. 이번 주 영화 공연 선물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 예매권 드립니다.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신들의 분노에 맞서 싸우는 대에서 사실을 압도적인 스케일로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분들은 말머리 오디세이 본인 성함 적으셔서 이름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영음 씨, 우리 같이 들을래요? 매일 오전 11시 당신이 있는 모든 공간 최영음이 함께 할게요.

마지막 수요일은 채영음 공유데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천일의 좋은 에너지를 쭉 이어서 1002일을 맞는 오늘도 널리 널리 채영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인보우 앱 보시면 카톡 모양 보입니다. 그걸 꾹 누르면 공유하시겠습니까? 하는 창이 뜨죠? 그러면 확인 누르시고 공유하고

분 친구나 단톡방 정해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안부 인사도 나누고 간단한 홍보도 해주시면 더 좋겠죠? 네. 네. 네. 이왕이면 정말 안부 인사 이참에 다정하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높은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험을 나누는 것은 유익합니다. 여기 정말 청정지역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게시판 오면 그래도 위로받고 기분도 좋아지고 네. 뭐 특별할 메시지가 있어서는 아니지만 참 편안하고 그런 곳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아무튼 캡처해서 인증문자는 어디로 보내시느냐 샵 9390으로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유료 문자입니다. 커피 쿠폰 선물 골고루 추첨을 통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써니 중에서 보니엠의 써니 듣고 오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인턴 중에서 케이시 앤더 선샤인 밴드의 부기 슈즈였습니다. 공유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요 분께 일단 커피 한 잔 드리고 싶어요. 0423님이 고딩 친구들 단톡방이 있는데요. 같이 듣자고 얘기했는데 바 바쁜지 아무도 톡을 안 보네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캡처본을 봤어요. 그랬는데 아무튼 너무 귀여우셨어요. 그 답장이 없는데 얼마나 애같으실까요? 네, 얘들아 우리 같이 커피 드릴 수 있는 커피 쿠폰도 받을 수 있고 막 이렇게 샵 9390으로 문자를 보내고 막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목이 타실 것 같습니다. 0423님 시원하게 커피 드시라고 또 너무 감사하다고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 이거 캡처 보면 너무 감동이에요. 제가 자주 듣는 라디오인데 같이 들어보실래요? 여기 가끔 추억여행도 시켜주고요. 때론 감동도 주는 영화음악이 힐링도 준답니다. 귀여워요. 6080님. 네, 감사합니다. 또 엄마가 애정하는 방송이야 하면서 바람풍선 회원님도 또 캡처한 거 보내주셨는데 와 이러면 이 캡처본을 보잖아요. 온기가 느껴져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어떤 이모티콘 쓰시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앞뒤로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어떤 대화 중이셨는지 뭐 입금했어 막 이런 거 그레이트 이런 것도 보이고 재밌습니다. 5169님 원래 오늘 대학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너무 더워서 미루고 보니 너무 아쉬워요. 친구들에게 체험 들으면서 더위 잊자고 추천 보냈어요. 6990님 일하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희경이에게 영화음악이 큰 위안 되었으면 좋겠네요. 희경아 화이팅 휴가 잘 보내라 하면서 와 센스 있다 이러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모두 감사하고요. 소개된 분들 외에도 추첨을 통해서 개별 문자를 통해서 골고루 선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U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트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네가 좋아. 네가 좋아.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아, 제가 휴가 안 간다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또 좋아도 해주시면서 또 휴가 안 간다고 걱정도 많이 해주시네요. 저 근데 휴가 안 가도 여기 너무 시원하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나비0702님도 저도 올해 휴가는 집에서 보내기로, 그런 의미에서 최영음에서 재미있는 영화 많이 추천해 주세요 하셨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입니다. 그녀에게 중에서 카에나토 벨로조의 쿠쿠루쿠쿠 팔로마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오늘도 잘 보내시고 또 내일에서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이탈리아어 디베르티레. 이 말에는 즐겁게 하다, 기쁘게 하다, 기분을 전환시키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유래를 둔 디베르티멘토는 밝고 즐거운 성격을 띤 음악 장르죠. 주로 사교 모임에서 연주됐기 때문에 소규모 앙상블을 위해 작곡됐습니다. 세레나데, 카사치온, 노투르노, 나흐트무직, 그리고 식탁음악을 뜻하는 타펠무직까지 모두 다 디베르티멘토처럼 밝고 가벼운 성격의 음악이죠.

작곡가들에게 디베르티멘토는 어떤 작품이었을까요? 아마도 긴장에 시달리다가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한 방법, 음악으로 하는 쉼 같은 건 아니었을까요? 그 가운데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는 작곡가 특유의 밝고 단순한 매력이 넘습니다. 생기 넘치는 에너지, 서정적인 느린 악장, 또 하이든을 연상시키는 유머까지 담겨있죠. 한 평론가는 모차르트의 이 음악을 가리켜서 이와 같은 걸작을 분석하는 일은 오히려 불필요할 정도다라고 말했는데요. 자,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 세 번째 날은 바로 이 곡,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로 문을 열겠습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7월 29일 수요일 아침의 첫 곡은 모차르트의 디벨티멘토 D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헤베르트 블롬슈테트가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 세 번째 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고전주의 두 거인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곡으로 함께한 모차르트는 짧은 생애 동안 디벨티멘토를 수십 곡이나 남겼죠. 격식에 얽매이지 않은 만큼 모차르트의 천진난만하고 자유분방한 그 재능이 마음껏 발휘된 곡들이 참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모차르트의 다채로운 얼굴을 오페라, 뭐 협주곡, 교향곡, 가곡, 그리고 마지막 작품인 레퀴엠으로 두루 만나보고요. 2부에서는 인간 승리의 작곡가 악성 베토벤의 음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차르트와 함께 오늘의 시간여행 시작해볼까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편지 중창 부드러운 산들바람은 불어오고 소프라노 군들라 야노비츠와 에디트 마티스의 이중창 그리고 칼 베미 지휘하는 베를린 독일 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백작 부인과 하녀 수잔나가 함께 바람둥이 백작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거짓 편지를 받아 적는 장면에서 흐르는 이중창입니다. 두 여성의 목소리가 서로를 부드럽게 감싸면서 화음을 이루는 이 곡. 두 여인의 연대가 뭔가 참 기분 좋고 유쾌한 그런 장면이죠. 이 곡이 또 영화 쇼생크 탈출에도 삽입되어서 더욱 유명해졌고요. 오페라 부파 특유의 유쾌함과 서정성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아주 명장면의 명곡으로 꼽힙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 CBS 쭉 불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쉽게 연결됩니다. 자, 모차르트는 뭐 워낙 많은 작품을 써서 이 하루 안에 어떤 작품을 고를까 이 선택이 쉽지 않았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한번 골라봤는데요. 그중에서도 21번 C장조 쾌일번호 467 가운데 천상의 멜로디라고 불리우는 이 악장 안단테 골랐습니다. 이 곡은 또 이 악장은 영화 엘비레 마디간에 삽입되어서 엘비레 마디간이라는 별명으로도 우리에게 또 알려진 곡인데요. 오케스트라의 부드러운 현악 반주로 피아노가 그리는 이 서정적이고 몽환적인 선율은 정말 꿈결 속을 거니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악장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모차르트의 가장 아름다운 2악장 꼽으라면 클라리넷 협주곡의 2악장하고 요 21번 피아노 협주곡의 2악장 두 개를 꼽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리아 주앙 피레스의 피아노 그리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하는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합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조 쾌활번호 467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마리아 주앙 피르스의 피아노,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주연한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모차르트의 교향곡 들어볼까요? 뭐 교향곡 중에서도 가장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곡 골라봤습니다. 교향곡 40번 G단조 쾌활번호 550 가운데 1악장 몰토 알레그로 골랐는데요. 모차르트가 남긴 단 두 곡의 단조 교향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둘 다 G단조로 쓰고 있는데요. 평소 밝고 낙천적인 모차르트의 작품 세계와는 또 사뭇 다른 어둡고 격정적인 정서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첫 마디부터 흘러나오는 불안한 떨림의 선율은 이후 수많은 작곡가 또 영화음악가들에게도 영감을 준 것으로 유명하고요. 모차르트 내면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걸작입니다. 교향곡 40번 G단조 쾌활번호 550 가운데 1악장 몰토 알레그로, 트레버 피노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G단조 쾌활번호 550 가운데 1악장 몰토 알레그로 트레버 피노기 주연은 잉글리시 콘서트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가곡입니다. 모차르트의 가곡 봄을 기다리며 Sehnsucht nach dem Frühling.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나기 한 해 전인 1791년에 작곡한 가곡이에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소박한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훗날 이 선율은 피아노 협주곡 27번의 마지막 악장 주제로도 다시 등장하는데요. 짧은 생애를 예감한 듯한 애틋함이 소박한 가락 속에 은은하게 배어 있습니다. 자, 이 곡을 소프라노 줄리엔 벤스의 노래 그리고 안드라스 쉬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의 가곡 봄을 기다리며 센주흐스 낙댐 프룰링 교회번호 596 소프라노 줄리엔 벤스의 노래와 안드라스 쉬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한 해 전에 이 봄을 기다리며 라는 곡을 쓴 모차르트 생각해보면 참 마음이 아련하죠. 자,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 세 번째 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1부는 모차르트와 고전주의 시대의 음악들을 만나고 있죠. 자, 이어지는 곡도 모차르트 음악입니다. 세레나데 13번 G장조 교회번호 525 아이네 클라이네 낙트 무직. 이 아이네 클라이네 낙트 무직은 그야말로 작은 밤의 음악이라는 뜻입니다. 모차르트의 음악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첫 마디부터 힘차게 상승하는 선율은 뭐 누구나 한 번쯤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아주 친숙한 멜로디고요. 현악 합주만으로도 이토록 화려하고 생기 넘치는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레나데의 장르의 정수입니다. 자, 이 곡을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으시죠.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13번 G장조 쾌활번호 525 아이네 클라인의 나흐트 무직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더 필즈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실 곡은 모차르트가 남긴 가장 어둡고 슬픈 곡 레퀴엠 장엄미사곡 D단조 쾌활번호 626입니다. 모차르트가 죽음을 앞두고 작곡하다가 끝내 완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미완성 유작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라크리모사는 그가 직접 작곡한 부분 중 마지막 8마디까지만 남아있고요. 이후는 제자 쥐스마이어가 이어받아 완성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흐느끼듯이 하강하는 현악 선율과 합창이 만들어내는 이 비통함은 마치 모차르트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듯 비극성을 담고 있어서 더욱 깊은 울림을 주는데요. 자, 라크리모사, 눈물의 날이란 뜻입니다. 이 곡을 칼 뱀이 지휘하는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빈 슈타츠토프 합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모차르트의 레퀴엠 D단추 쾌일번호 626 가운데 라크리모사 눈물의 날 칼 뷰미 지휘하는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빈 추사초팝 창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요. 아까 전에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2악장 들려드릴 때 가장 아름다운 모차르트의 2악장으로 제가 두 곡을 꼽을 수 있겠다 말씀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바로 클라리넷 협주곡 쾌일번호 622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입니다. 이 클라리넷 협주곡은 모차르트가 생애 마지막 해에 작곡한 곡이에요. 모차르트가 남긴 마지막 협주곡이자 또 클라리넷 레파토리의 정점으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아까 전에 피아노 협주곡은 영화 엘비라 마디간에 삽입되었었는데 또 이 곡은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 삽입되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클라리넷 특유의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이 담백한 오케스트라 반주에서 잔잔하게 흐르면서 모차르트 말년의 원숙하고 관조적인 아름다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면서도 또 어딘가 아련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듯한 작품인데요. 사비네 마이어의 클라리넷 그리고 한스 봉크가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띄우면서 오늘 1부 마치겠습니다. 이 곡 들으시고요.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베토벤의 가곡 아델라이데, 테너 페터 슈라이어의 노래와 안드라시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시작했습니다. 베토벤이 20대 후반에 작곡한 가곡입니다. 마티손의 시에 곡을 붙인 음악인데요. 사랑하는 여인 아델라이데를 향한 애타는 그리움을 노래하는 이 곡은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고조되면서 마치 작은 오페라 아리아처럼 극적인 절정에 이르죠. 사실 가곡체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리고 멜로디나 전개도 마치 기악곡처럼 조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 베토벤 특유의 정열적인 또 선율미가 초기 가곡에서부터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아주 명곡이고 베토벤 가곡을 대표하는 작품이죠. 자,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 세 번째 날 2부는 베토벤과 고전주의 시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안토니오 멘데스가 주연하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레티시아 모레노의 협연으로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 데파야의 삼각모자 모음곡 등을 들려주죠. 8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송지원의 바이올린 리사이트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피아니스트 일리아 라시콥스키와 함께 포레, 생상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이자이의 시곡 엘레지 등을 연주합니다. 8월 8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입니다.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 전막 초연 150주년 기념 공연이 열립니다. 라인의 황금, 발퀴르, 시크프리드, 신들의 황혼의 하이라이트를 만날 수 있는 무대입니다.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소프라노 이명주, 바리톤 김기훈 등의 성악가들과 아드리앙 페리슝이 주연하는 부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5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장진 감독의 정통 심리 2인극 덴포스가 옳았다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천재 프로파일러와 연쇄살인 용의자의 팽팽한 심리전을 다뤘죠. 배우 박건형, 이현우가 함께합니다. 8월 4일 화요일 저녁 8시 예스24 스테이지 3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0으로 보내주십시오. CBS 마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부스 27의 이 월광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루돌프 북빈더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사실 월광이라는 제목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친숙한데 이 제목은 베토벤이 직접 붙인 게 아니라 베토벤 사후에 한 평론가가 이 곡을 듣고 스위스 루체르노스에 비친 달빛을 떠올렸다 하는 데서 붙여진 것입니다. 베토벤 자신이 붙인 게 아니에요. 아마 그래도 베토벤이 이 제목을 붙인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좋아. 그렇게 불러. 이랬을 것 같아요. 소나타 형식의 관례를 깨고 느린 악장으로 곡을 시작해요. 이게 참 파격적인 구성인데요. 잔잔한 새디딴 음표 반주위로 흐르는 애상적인 선율이 그 청력 상실이 시작되던 시기의 고뇌를 또 반영한 것으로도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아다지오 자체도 굉장히 느린 템포인데 거기에 소스테누토라는 한음한음의 길이를 더 늘려서 충분하게 라는 말을 보탠 것은 얼마나 느리게 깊이 있게 연주를 하길 원했는지 작곡가의 간절한 의지가 담겨 있죠. 자, 이어지는 작품은 베토벤의 심포니 교향곡입니다. 6번 F장조 전원 들을 텐데요. 베토벤의 9개의 교향곡은 뭐 한 곡도 빼놓을 수 없이 모든 곡이 다 정말 주옥 같은 작품입니다. 너무너무나 걸작들만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전원을 골라봤어요. 베토벤이 빈 근교의 전원을 산책하면서 느낀 자연에 대한 감흥을 담아서 작곡한 표제 음악인데요. 스스로 베토벤은 이 곡에 대해서 음화라기보다는 감정의 표현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베토벤이 우리에게 좀 뭔가 비장하고 무겁고 좀 진지하고 이런 작곡가로 그런 인상을 남겨 놓았잖아요. 그런데 이 전원을 들으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1악장에는 전원에 시골에 도착했을 때 느끼는 상쾌한 기분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목과적이고 평화로운 선율이 정말 시골 풍경을 눈앞에 그리듯이 펼쳐

베토벤의 교향곡 6번 F장조 전환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만원 트로포 시골에 도착했을 때의 유쾌한 기분 에릭 라이슨도프가 주연한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음악 시간여행 세 번째 날 2부 베토벤과 고전주의 시대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즐거우시죠? 베토벤의 교향곡 중에 6번 전원을 골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들려드렸는데 아마 좀 서운해하신 분 계실 거예요. 또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 합창 빼놓을 수 없죠. 그가

그런데 우리에게 유명한 환희의 颂가 마지막 4악장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워낙에 이 대작이라서 이 곡은 너무 좋지만 참 방송에서 들려드리기도 쉽지가 않아요. 뭐 베토벤이 이제 청력을 완전하게 잃은 상태에서 완성한 작품인데요.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미스테리예요. 이게 정말 세계 뭐 7대 불가사인데 저는 이것도 8대 불가사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그 청력을 상실한 상태로 이런 곡을 쓸수 있었을까? 교향곡 역사상 최초로 성악과 또 합창을 도입한 획기적인 작품이고요. 쉴러의 시 환희의 송가에 곡을 붙인 이 사악장은 모든 인류는 형제가 되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오늘날 유럽 연합의 공식 상징곡으로도 쓰일 만큼 인류 화합의 이상을 상징으로 상징하는 곡으로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자, 베토벤의 교향곡 9번 작품 번호 125 합창 가운데 사악장 프레스토 알레그로 아싸이 가운데 환희의 송가 발췌해서 보내드립니다.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9번 오프스 125 합창 가운데 4악장 프레스토 알레그로 아사이 가운데 환희의 송가 피날레 부분을 발췌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작품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작문어 73 황제 선택했습니다. 자, 황제라는 별칭 역시 베토벤 자신이 붙인 게 아니라 출판업자 혹은 후대 뭐 청중이나 누군가가

이 곡의 웅장함에 어울려서 붙인 이름으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나폴레옹 전쟁으로 빈이 폭격당하던 혼란스러운 시기에 작곡되었음에도 이 악장은 오히려 고요하고 신성한 정적 속에서 피아노가 명상하듯이 선율을 노래합니다. 1부에서 들려드렸던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의 이 악장, 그 이상으로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베토벤이 남긴 최고로 아름다운 선율로 손꼽히는데요. 아, 이 곡은 또 이렇게 아름답다가 3악장의 도입 부분을 살짝 연주하면서 아주 극적으로 아타카로 이어지는 그런 구성입니다. 오늘은 가운데 이 아름다운 2악장만 보내드릴게요. 아다조 운 포코모스 아타카, 이걸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피아노, 그리고 칼 뷰미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0: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황제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운 포코 모소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피아노 칼 뱀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은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 준비했습니다. 괴테의 희곡 에그몬트를 위한 부수 음악 중의 서곡인데요. 스페인의 압제에 맞서 싸우다 처형당하는 네덜란드 백작 에그몬트의 비극적이고 영웅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죠. 어둡고 무거운 도입부에서 시작돼서 마지막에는 승리를 예고하는 듯한 웅장한 클라이맥스로 마무리되는데요. 이것은 억압에 맞서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인간 정신에 대한 베토벤 특유의 신념이 음악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자,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 프란스 브리언이 지휘하는 18세기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오늘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요. 자, 내일은 어떤 작곡가와 어느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날지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훈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며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아갈 길이 아득히 멀어 언제인지 알 수도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사모하며 그 시간을 보내게 하소서. 그 기다림이 간절한 편지가 되었듯 우리도 사랑을 담아 무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178장 찬송 함께합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박인수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충성하라 죽도록 서울 모태탑 창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만날 날을 고대하며 편지를 쓰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찬송가 222장입니다. 조범진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정영자의 곡으로 주 하나님의 사랑은 이상호의 곡으로 형제여 지체 말라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험한 시험 물속에서 국립합창단의 곡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김도현의 음성으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 전에 소리의 찬양이었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보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작은 예수님, 주님 남편이 대상포진입니다. 감사하게도 통증은 없네요. 하루빨리 수포가 가라앉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호와 라파. 대상포진인데 통증이 없다고 하셔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얼른 나으시기를 바라고요. 상록수님께서는 조금 덥지만 조금 습하지만 여름 계절에 감사와 풍요로운 자연의 감사함으로 보냅니다. 황유리님, 오늘도 레인보우 알람 듣고 청취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살게 하소서. 그리고 미아님, 8월 31일에 아들이 해병대에 갑니다. 한 달 남았네요. 지금 군대전 부자간의 여행을 위해 인천공항으로 달리는 차 안입니다. 나름 힘들 듯한 해병대를 가고 그 가운데 더 힘들다고 하는 수색대를 지원하고 싶어하는 아들이 안쓰럽고 걱정도 되지만 그 모든 계획 또한 주님의 뜻일 거라 생각하며 해병대 수색대 경험이 사회나 무서울 게 없을 것 같다고 하는 아들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응원하려 합니다. 이번 여행에서 아빠와의 좋은 추억 만들고 왔으면 합니다. 같이 안 가시고 부자만 가는군요. 아드님의 말이 너무 듬직해서 뭐 별로 걱정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걱정되시겠지만. 이번 여행 통해서 부자 간의 행복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보내고 오기를 응원합니다. 6116번께서는 오늘 병원에 신경과에 가서 뇌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결과가 나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부탁드려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신청곡은 보내드린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음에 함께 할게요. 6116번 건강 위에서 저도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은 예감님,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오늘 이 하루도 청해 주셨는데요. 그 전에 꽃마리님께서 신청하신 곡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옹기장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엔젤 중창단의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0: 휴대전화 뒷번호 5915번께서 내 너를 위하여 박재란의 곡으로 청해 주셨는데요. 배상진 님께서도 역시 박재란의 내 너를 위하여 적어 주셨네요.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마뉴의 주제, 조수진의 찬양 2부 첫 곡으로 준비했고요.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휴의 찬양으로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30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오늘은 말이 아닌 능력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스승이나 롤모델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입니다. 소심하고 연약한 디모데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아버지이자 좋은 스승을 만나 변화된 후 구원의 소망을 전하는 사역자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도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 성장한 것처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연륜이 쌓인 좋은 선배들을 만나면 믿음의 확신과 성장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 권위를 가진 좋은 스승은 예배와 신앙 훈련에 친밀하게 소통하게 하며 우리의 형편과 어려움을 세밀하게 알아주는 지도자는 큰 힘과 위로를 줍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연륜이 쌓인다고 해서 누구나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친한 사람들과 무리를 지어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다 보니 새 신자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 부지런히 성찰하는 생활 신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에 있어 느슨해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자신을 따라 신앙을 회복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 진심 어린 편지 중 일부가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 속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성령을 받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신앙을 실천함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0: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처음 글 올려주셨어요. 말란 여사님. 병원에 입원하면서 일주일째 새벽 기도 쉬고 이 시간 찬양 들으며 기도합니다. 오늘 퇴원하면 내일부터 다시 새벽 제단 쌓으렵니다 하셨는데 어제 퇴원하신 거겠죠? 앞으로는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기66님께서는 농사량을 확 줄여야 할 때가 된 듯 싶네요. 올여름 많이 힘듭니다. 일도 많지만 판매 스트레스도 한계치에 이른 듯 합니다. 어쨌든 모든 게 제 인생 최대치였습니다. 수고가 많으셨네요. 많이 힘드셨던 것 같은데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행복만땅님, 제 휴가 기간 아들과 할 일들을 계획했는데 병원 스케줄이 대부분이네요. 그러시군요. 안과에 치과에 바쁘시네요. 07년생인 지성이가 완전하게 주님을 만나서 두려움 없이 세상을 굳건하게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준희님, 오늘도 불안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평안을 주소서. 조이포유 전역자 방송으로 오신 커피맘님께서는 오늘부터 교회 중고등부가 수련회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전체를 통독하고 배우는 과정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인격적으로 마주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수련회 되도록 성령 충만함과 은혜 부어주소서. 교회 수련회를 지켜보시는 어른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네요. 중고등부 수련회 잘 진행이 돼서 정말 말씀대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수련회 되기를 저도 함께 바라봅니다. 신예숙님께서는 손녀 지아가 오늘 집에 온다고 합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 걸려 많이 아팠다고 하네요. 후유증 없기를 기도드리며 유아원에서 돌보는 선생님과 유아들의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보내주셨고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조이포유에서 또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 곡 준비했습니다. 이브투 메리와 김대환이 함께한 곡 보내드릴게요. 그에 앞서서 이찬구님 신청하신 곡 장윤영의 겸손 듣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중요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더 그랬죠.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눈으로 읽는 글보다 귀로 듣는 말에 의지했습니다. 책은 소리내어 읽기 위해 쓰였고, 듣는 이들은 놓친 대목을 다시 확인하려고 책장을 뒤적거리거나 스크롤바를 위로 올릴 수 없었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무엇을 쓰고 있는지 첫머리에서부터 넌지시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끝맺음도 청중이 가슴에 담아갈 무언가를 남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데이 후커의 복음의 결말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마침내 도착하신 주님께서 이제 그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승철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나의 기쁨은 사랑의 주님께 409장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예수 앞에 나오면 고선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판소리 중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544장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0: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손경민의 찬양입니다.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남궁정윤, 우혜림 피처링으로 함께한 곡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떴다 고양시. 고양시가 문화성지로 떴다. 초대형 콘서트 고양콘과 GTX로 더 가까워진 접근성. 다양한 전시, 축제.

0: 세계가 찾는 무대, 고향콘의 도시, 문화성지로 떴다. 고향 특례시.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농부들은 때론 밭에 아무것도 심지 않고 한동안 땅을 쉬게 합니다. 계속 작물을 길러내느라 지친 땅이 다시 힘을 되찾도록 기다려주는 휴경의 시간인데요.

아무것도 심지 않는다 해서, 잘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시간이 헛된 건 아닐 겁니다. 쉼을 지나온 땅은 더 비옥해져서 이전보다 더 튼실한 열매를 맺게 되겠죠. 한 주의 허리를 지나는 목요일, 오늘 아침 찬송으로 쉼표 하나 찍고 우리도 힘내서 다시 걸어가 볼까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Jesus Loves Even Me,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Anywhere with Jesus,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새벽 꽃시장에서 일하시는 사랑의 천사님, 모두들 휴가 가셨나 봐요. 시장이 아주 조용하네요 하시네요. 예, 그 유명한 7말 8초의 기간이니까요. 저도 늘 비슷한 시간에 집에서 나오는데 오늘 올림픽대로가 보통의 새벽보다도 더 한산한 걸 보면서 확실히 휴가를 많이 가셨구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 없는 동안 게시판에 여러분 남겨주신 흔적들을 다 봤거든요. 많이 염려해 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을 여러분이 잘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뭔가 말 재간? 말 재치가 뛰어난 DJ가 아니라면 특히 이런 이른 아침 시간 DJ의 멘트들이 여러분의 청취에 특히 여러분의 묵상에 방해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말을 줄이려고 애를 쓰는데 제 목소리가 아예 방송에서 안 나오니까 외롭고 허전하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것도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께 복귀 신고 드리고요. 다시 함께 건강한 일상 일구어 갈게요. 저 없는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 궁금합니다.

산책하면서 들으니까 더욱 뭉클해지네요. 6438.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였습니다. 8191 뒷자리 쓰시는 분은 항상 출근길에 들어오셨는데 오늘은 입원하셨네요. 병원에 계십니다. 오전 8시에 예, 잠시 1시간 반 정도 후네요. 복강경 수술을 받으신다고. 큰 수술은 아니지만 주님 함께 하셔서 문제 없이 수술 잘 되고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뭐 큰 수술, 작은 수술 구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인에게 있어서는 다 두렵고 대수술처럼 느껴지죠. 그 두려운 마음 이해하지만 아침 수술이니까 원장님 컨디션도 아주 좋으실 거예요. 잘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산에서 참여하신 애청자 김한수님은 와, 부산에 피서객들이 너무 많이 와 있대요. 지금 차량도 복잡하다고. 오, 이른 아침부터. 제가 여름철에 늘 이 노래를 바캉스 찬송이라고 별칭을 붙이죠. 쿠안 그란 떼셀, 스페인어로 듣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어린 시절 편도선이 부어 병원에 갔던 날, 입을 꾹 다물고 버티다 결국 아버지께 혼이 났습니다. 서러움에 눈물을 삼키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렇게까지 겁먹을 일은 아니었죠.

처음 자전거를 타던 날도, 사나운 개가 있는 집 앞을 혼자 지나던 날도 가슴이 쿵쾅쿵쾅 거렸지만, 그런 두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삶의 폭은 조금씩 넓어지고 깊어졌습니다.

힘든 시절을 지나는 요즘 낯선 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움츠러들죠. 강아지를 산책시키다 보면 눈앞의 냄새에 취해 안 가려고 버티다가 결국 목줄에 끌려가는 녀석을 봅니다. 가야 할 길을 마다하고 고집대로 머물려 했던 젊은 날의 내 모습 같아 저절로 웃음이 납니다.

인생은 내 식대로 버티고 고집부릴 자리가 아니라 이끄시는 손길에 나를 맡기는 자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약속하신 주님 손을 붙잡고 알 수 없는 앞날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에서 두려움을 넘어 주님과 담대하게 동행하는 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영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두려움을 넘어 동행으로

여러분 듣기에 이 곡 어떠셨나요? 에론 네빌의 What a Friend,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제가 이제 쉬러 들어가기 전에 틀어드렸던 곡 가운데 여러분의 호응이 가장 인상 깊었던 노래인데요. 그때는 2부에 틀었었어요. 1부 애청자분들 듣기엔 어떠신가도 궁금해요. 이 가수의 이 독특한 창법 때문에 제가 틀 때마다 조금 주저 하게 되는 곡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시간에 나훈하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 이 꺾기 창법이 대단하다는 호응도 있었어요. 뭐 자주는 좀 그렇고 가끔 이 가수의 찬송도 트는 거 어떤지 여러분의 호응 그리고 대답 기다리겠습니다. 6시 30분 이전에 버스를 타면 300원이 할인되는데요. 딱 30분에 타서 할인을 받았어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하신 허당바니님. 그렇군요. 이제 저는 대중교통이 다니는 시간 이전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몰랐네요. 이 택시 새벽 할증 그 끝나는 시간은 아는데 잘하셨습니다. 허당바니님. 조금 차이로 할인 못 받으면 아깝잖아요. Praise to the Lord. 다 찬양하여라.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 사이버 대학교 고려 용접봉 그린 KR 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 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느 집이건 어머님들께서 여름철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안 덥다. 가만히 있으면 안 더우니까 이제 어머님들은 에어컨을 잘 안 틀려고 하세요. 전기세 때문에. 예, 사실 그런 거는 같아요. 진짜 가만히 있으면 덜 더운데 문제는 우리가 가만히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 근데 요즘의 더위는 정말 가만히 계신 우리 어머님들조차도 견디기 힘든 폭염입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세요. 세상 꼭대기에서 부는 가슴 시원해지는 행복한 기분을 담은 곡 Top of the World 1부 닫는 곡입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1: 서머 에드피아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9: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9: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9: 홈픽
8: 홈픽
1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2: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4: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

강렬한 햇살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지만 너무 뜨거운 열기는 금세 지치게도 만들죠. 여름 더위도 적당해야 즐길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적당한 온도가 필요합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하루를 힘차게 움직이게 하는 좋은 에너지가 되지만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면 어느 순간 내 생각이 항상 맞다는 자만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무더운 여름 너무 뜨거우면 열을 잠시 식혀야 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가끔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신감을 든든하게 채우고 겸손을 살짝 더해서 오늘도 마음의 균형을 잘 잡아보자고요.

0: Good morning, Judith. 마이클 잭슨의 The Way You Make Me Feel로 7월 30일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균형을 잘 잡으면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과 겸손 사이에서 소심함과 대범함 사이에 나는 무게중심을 어느 쯤에 둬야 할까? 열정과 차분함, 그 사이 어디에 오늘 나의 마음을 둬야 할까? 이런 거 하루를 시작하면서 잠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9953님께서 날씨도 균형을 이루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셨는데 제 말이요. 제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오늘도 무척 더운 하루가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시원하게 아침 시작합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0: 행복을 있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3: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1: Nat King Cole, Kisses, Kisses, Kisses. 장국영의 A Thousand Dreams of You에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4953님께서 오랜만에 꿀잠 주무셨대요. 너무 좋다. 바람도 좀 불고 해서 간만에 덜 덥더라고요. 컨디션 짱입니다.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연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름에는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잠이랑 물. 푹 자고 물 간간히 마셔서 수분 보충해주고. 이렇게만 잘 돼도 우리가 훨씬 수월하게 더위를 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물은 뭐 어떻게든 마실 수 있는데 잠이 쉽지 않은데 4953님 잘 주무셨다니까 너무 기분 좋은 아침이네요. 2237님은 우연히 채널 돌리다가 주디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남친도 듣고 있더라고요. 각자의 출근길에서 그대와 여는 아침 함께합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이럴 때 남친의 이름을 적어주는 센스 필요합니다. 보내주세요. 이따가라도 어디 시간 되면 제가 기회를 노렸다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방송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김수진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어제 경남 양산이 대단했다면서요?
2: 네, 정확히는 양산시 동면 금산리의 낮 기온이 어제 오후 3시 33분경에 40.3도까지 치솟았고요.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7월에 40도를 넘은 건 기상관측 이래 처음입니다. 또 부산도 어제 38.6도를 기록하면서 기상관측 사상 122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1: 와, 유럽 폭염 40도 얘기하면서 걱정하던 게 엊그제인데 네. 이게 이제 우리 얘기가 됐네요.
2: 네.
1: 양산이나 부산에서 듣고 계신 주디스 많으신데 다들 더위 잘 견디고 계신지 걱정도 되고요. 물 수시로 드시고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 전해주세요.
2: 네, 나날이 폭염이 더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더욱더 극단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고요. 특히 부산과 경남 창원, 김해, 밀양, 창녕, 의량, 양산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이 지역들의 한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3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포항 38도, 강릉 대구 37도, 청주 35도, 서울 광주가

34도까지 오르겠고 체감 더위는 한층 더 심할 것으로 보여서 오늘도 폭염 대비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서울의 낮 기온도 37도까지 치솟는 등 당분간 폭염의 기세가 최고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기온 서울 25.6도, 부산 28.6도, 광주 25.7도, 대구 27.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조안 제트 앤 더 블랙하츠의 I Love Rock and Roll, 그 전에 저니의 Any Way You Want It은 5395님 신청곡이었어요. 0479님, 제가 그 40도 찍은 경남 양산 동면에 살아요. 좋아요. 뭐가 좋아요? 힘드시잖아요. 왜? 이거 반어법인 거죠. 아, 경남 양산에 주디스 제가 많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더우세요?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부산에서 시내버스 63번 운행하신다는 신호 대기 중 기사님도 보내주셨네요. 부산, 경남, 양산 이쪽 계신 분들은, 이쪽 계신 주디스들은 정말 물 자주 드시고 웬만하면 외출 삼가시고 정말 더위 조심조심 잘 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37님, 아까 남친이랑 각자 출근길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237님, 아 저요 박미정입니다 이렇게 이름 보내주셨어요. 미정님, 미정님 말고 남친 이름 남친 이름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미정님이 이렇게 사연 주셔서 남친에게 보내주는 선물처럼 이름 불러드리려고 했죠. 괜찮아요. 박미정님 이름 불렀으니까. 7348님은 엄마랑 매일 출근하면서 같이 들었는데 제가 휴가여서 혼자 들을 엄마 생각납니다. 저희 엄마가 완벽 주디스거든요. 이름도 주희세요. 주희씨, 저 없어도 화이팅 하세요. 이렇게 또 센스 있게 엄마 이름 보내주셔서 한번 불러드렸습니다. 7시 29분 지나고 있어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목요일 듣고 계시고요. 세비지 가든의 트룰리 메들리 디플리. 8887님 신청곡 백스트리트 보이스의 As Long As You Love Me 그리고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의 감정을 담아 가장 어울리는 음악을 골라 입어요. 기분까지 스타일링하는 시간,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거북이의 비행기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한창인데요. 공항은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설레는 마음을 안고 비행기에 오르는 분들 많겠죠? 오늘은 여행의 시작을 더 들뜨게 만들어줄 노래, 제목만 들어도 막 떠나고 싶은 노래, 거북이의 비행기 듣습니다. 이 노래 뒤에 어떤 노래 이어보면 좋을까요? 주디스의 센스 있는 선곡, 이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주디의 코디송은 거북이의 비행기였고요. 주디스의 코디송은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이었어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3304님, 저도 여행 가고 싶은데 가게를 하고 있어서 요즘 경기도 안 좋아서 한 분이라도 아끼자 싶어서 라디오 들으면서 그냥 여기가 하와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냥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서 나는 지금 칵테일을 마시고 있다 생각하고 이 커피도 즐겨주세요. 3304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7시 46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고고스 베케이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6: 참 좋은 여행.
7: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4.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제프 번넷의 콜 유 마인 들으면서 주디스와 함께 2부로 갑니다.

0: can imagine. Enough with the rap. Time for some action.
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3: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왔어.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2, 3, 4, 5, 6, 7, 8. 1, 2, 3, 4, 5, 6,

8시 그대 아침 뉴스콕.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를 맞으며 5,600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했다가 개미들이 본 손실이 무려 56조 원이 넘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지난 1월 이후 5차례 연속으로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9월에는 금리를 올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간밤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의 강진으로 지금까지 14명이 숨지고 8,000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10년 전 강진을 일으켰던 하나구 단층대의 활동이 원인으로 추정되면서 추가 강진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늘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정몽규 전 축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내년도 그래미 어워즈에 음악을 출품하지 않을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BTS는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그래미 어워즈가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을 신설한 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에서 산업용 드론 활용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드론은 현지에서 무거운 보급품을 운반하고 폐기물을 청소하며 셰르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기업이 먼저 진출했지만 미국의 기업이 적극적으로 홍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폭염이 이어지면서 체감온도가 매우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4도, 대구 37도, 부산과 경남을 중심으로는 40도에 육박하는 극한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0: BTS의 스윔 7월 30일 목요일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는 아침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낭만 보영님이 운전하다가 춤췄는데 옆에서 보네요. 에이 왜요? 당당하게 윙크 날려주세요. 어차피 신호 바뀌면 안녕인데 이별이잖아요. 움츠러지지 마세요. 낭만 보영님. 퀴즈콕 많은 분들이 그 그래미 그리고 BTS 보내주고 계신데요. BTS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곡으로 들었고 제가 BTS도 말씀드렸으니까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자, 뉴스콕에 이어지는 오늘의 퀴즈콕.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는 이제 사람만 등반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험준한 빙하를 오가면서 산소통과 보급품을 나르고 쓰레기까지 운반하는 첨단 기술이 활약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이 이 기술을 두고 경쟁을 벌이면서 에베레스트가 기술 경쟁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 첨단 장비는 무엇일까요? 1번 드론, 2번 로봇 청소기. 드론일까요? 로봇 청소기일까요? 정답과 함께 택배보다 빠르게 이것으로 받고 싶은 물건은 뭔지 사연도 보내주세요. 5분께 커피 쿠폰 드리고요. 오늘은 특별히 7분께 네일아트 상품권도 드립니다. 단 상품권은 서울 강남 지역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역적으로 가능한 분들만 네일아트 상품권 손들어 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송실사이버대에서 나의 꿈을 숭 실력 발휘 쏴 숭 실력자 내 실력이 숭 실전으로 쏴 쏴 쏴 숭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 실력자 숭 쏴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5: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6: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7: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6: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7: 왕타 칫솔
6: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8: 시원해
9: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8: 영월이래요
9: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8: 영월이래요
9: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8: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9: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0: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0: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SES의 Dreams Come True, 부활의 Lonely Night, Dreams의 Lonely가 합쳐지면 드론이 되죠. 자, 오늘의 정답은 1번 드론이었습니다. 에베레스트에서 활약하는 중국의 드론은 해발 6,300m 지점에서 약 47kg의 물품 운반에 성공했대요. 미국도 산업용 드론을 앞세워서 에베레스트 기술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5968님, 우리 집 로봇 청소기는요, 방도 잘 못 넘어가요. 방 문턱도. 에베레스트는 언감생심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드론 맞춰주셨고요. 1963님, 제 고향이 섬인데 이제는 섬에서 드론으로 배달 음식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짜장면, 치킨 배달은 상상도 못하고 직접 가서 사와서 다 식은 걸 먹곤 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드론으로 배달 가능하니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6981님, 등산할 때 산 정상에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배달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드론이 많이 활용되면 꼭 그 주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직접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등에 지고 가시잖아요. 지게에다가 아이스박스 이만한 거 들고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시는데 진짜 드론이 배달하는 날도 조만간 올 수도 있겠다 싶네요. 0054님, 도로가 꽉 막혔을 때 내 차를 드론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6592님, 드론에 매달려서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 배달되고 싶습니다. 재밌는 상상 해주신 이렇게 다섯 분께 커피 쿠폰 드리고요. 네일아트 상품권 받으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참고해 주세요. 8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목요일이고요. TLC예요. Waterfalls.

기타의 베이스 최대치로 올리고 아아 마시며 출근 중인데 너무 좋네요. 3200님. 도로 상황도 괜찮죠? 휴가철이라 도로가 뻥 뚫렸다는 사연도 오늘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라니님도 좋아해 주셨는데요. 조지 마이클의 키싱 어 풀 들으셨고요. 그 전에 프레디 머큐리의 The Great Pretender는 0302님 신청곡, 메리 제이 블라이즈의 Family Affair도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0262님, 주디 평소 출근할 때 타던 버스가 또 고장이 나서 출근 시간이 40분이나 늘어나서 2시간 40분 걸리게 생겼어요. 또예요? 고장 처음이 아니에요? 아, 너무 더워서 화는 나는데 어쩔 수 없이 다른 출근 루트 검색하는 다른 직장인들 보니까 웃음도 나고요. 모든 직장인분들 화이팅 합시다. 허탈한 웃음이죠. 아, 진짜 이게 웬일이에요. 출근길에. 이럴 때 마음의 균형 진짜 잘 잡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더워서 기계도 좀 힘들어하는 것 같기는 해요, 요즘에. 영훈님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지난주부터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손님도 더워서 머리카락이 막 땀에 달라붙고 어머니도 지치고 수리는 또 일주일 넘게 기다려야 한다고 하고요. 아, 고장이 여기저기서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선풍기 들고 아 들고 어머님 계신 미용실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에어컨 고장나면 요즘 같은 더위에 얼마나 막막하실까요? 그것도 이런 영업장에서 에어컨 고장나면. 그래도 영우님 덕분에 어머님 오늘 또 좀 힘을 내실 수 있겠죠? 잘 다녀오세요. 자,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8시 40분입니다. 주디스를 위해서 준비한 콘서트 티켓이 있습니다. 국내 싱어송라이터의 등용문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36회 수상자들이 모여서 공연을 하는데요.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수상자 기념 공연입니다. 8월 8일 토요일과 9일 일요일 이틀간 모두 오후 5시에 CJ 아지트 광흥창에서 열립니다. 8일에는 언오피셜 전우권 프리즘, 9일에는 아우리 이해신 전유동 등이 함께하는데요. 원하시는 날짜를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말머리에 8일 혹은 9일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새로운 공군님 백수 4일차 오늘부터 도서관 가서 책 읽는 지적인 아줌마가 돼보려고요. 가자. 자, 지적인 새로운 공군님의 신청곡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 그리고 포동포도님 신청하셨어요. 아리아나 그란데 One Last Time.

0: 아밀한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3: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닦고차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0: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컴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2: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목요일 김윤주의 그대와는 아침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유재하의 지난 날 들으면서 김윤주의 그대와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4: 성원 에드피아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 해
13: 홈픽
11: 와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 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

0: 여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독일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남긴 이 시는 100명이 넘는 작곡가들이 음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작품도 슈베르트만큼 명성을 얻진 못했죠. 슈베르트의 음악을 들은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작품을 전에 한번 들었지만 그때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노래하니 작품 전체가 눈앞에 보이는 한 폭의 그림으로 살아난다라고요. 세계의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 작품은 슈베르트의 가곡 마왕입니다. 성악가와 피아니스트 모두에게 높은 기교를 요구하는 곡으로 18살의 슈베르트가 몇 시간 만에 완성했다고 하죠.